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Moon River, 아서 피들러가 주연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휴식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SNS가 먼저 알림을 보내줄 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멈춤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일상의 리듬도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요. 저도 연습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계속 피아노를 치는데 음악이 나아지지 않는 느낌. 그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다른 걸 하고 환기하고 이러고 돌아오면 신기하게도 아까 안 되던 부분이 되는 그런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도 그렇지만 머리도 쉬어야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불금인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잠깐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 멈춤이 오히려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건반을 위한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가운데 세 번째 곡 사라방드를 안드라스 휘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한국에 왔습니다. 2주 동안 머물러요.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가 집에 왔어요. 역시 엄마가 있는 집에 오니 너무너무 좋다고 하네요. 있는 동안 엄마가 해주는 집밥 마음껏 먹고 간다고 합니다. 엄마인 난 너무 신나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서른이 훌쩍 넘은 자식도 엄마에겐 역시 그저 마냥 어리게 보이는 아이 같네요. 하셨어요. 김옥혜님이 올려준 사연인데요. 아, 이 사연 읽어 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비엔나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렇게 잠깐 한국 나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꿀 같았는지, 다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은 정말 이렇게 시한부처럼 카운트다운 하면서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엄마가 최고죠. 그래요. 서른이 넘어 뿐만 아니라 아마 50이 넘어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라시아키오 피앙가 듣겠습니다. 나를 울게 내버려 두어 울게 하소서라는 번역으로 되게 익숙하죠.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 그리고 윌리엄 크리스트가 지휘하는 레자르 플로리스상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헨텔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울게 하소서 라시아키오 피앙가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와 윌리엄 크리스티가 주연한 레자르 플로리상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강소영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2021년 4월부터 함께한 소설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달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멈춤, 일시 멈춤이겠죠? 같은 책으로 다른 공감을 나누는 한 달에 한 번 바쁜 일상 중 숨 쉴 틈이 되어준 시간이었답니다. 잠시 후 같이 모여 브런치와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책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각자의 인생책 한 권씩을 들고 기념 사진을 남기려 셀프 스튜디오도 예약해놓았답니다. 그동안 함께 읽고 나누어준 우리 소설 모임 소공녀 멤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잠시 쉬러 가지만 책으로 이어진 인연 가늘고 오래 계속 이어봐요. 아 그리고 정원님의 인생책도 문득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좋은 모임이었군요. 그래도 또 2021년부터 이렇게 오래 했으면 잠시 쉬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책요. 아우 너무 힘든 질문이에요. 글쎄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문학에서는 저는 고 최명희 작가의 혼뿔 인생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삶을 아주 깊이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이고요. 세계 문학에서는 저는 제가 그 독일어를 했잖아요. 그 헬만 헤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헤세이 뭐 데미안도 좋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으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성과 감성 또 이렇게 수도사와 예술과 정신과 육체라는 두 삶의 방식을 대비한 소설인데요. 저에게는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말하는 동안에도 또 다른 책들도 막 떠오르네요. 한 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자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신달자 시인에게 들은 적이 있다. 시인의 아버지는 양조장을 하는 부자였는데 아내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한다. 시인 역시 가정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랐는데 대신 그에게는 어머니의 강력한 사랑이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시인은 이렇게 묘사했다. 소풍에 가서 작은 밤토를 하나 주워왔는데 어머니가 그 하찮은 것을 받아들곤 내 자식이 주운 밤이다. 얼마나 잘생기고 큰지 내 자식이 이런 왕밤을 주워왔다 하며 경탄과 자랑을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매번 자식의 일을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셨다. 시인은 그 어머니의 힘으로 살았다고 했다. 내가 지금 밤토리여도 어머니에게는 왕밤이다. 나는 찌그러질 수 없다. 좋은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다. 내가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속이 뒤집어질 때 폭풍이 좀 가라앉으면 시인의 밤톨과 왕밤을 생각한다. 저 아이가 밤톨을 가져와도 나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쉽다. 아이가 가져오는 것 중에 이쁘고 기특한 게 많다. 종이접기로 카네이션도 가져오고 손편지도 가져온다. 6년 내내 쓴 일기장과 독서록도 나쁘지 않다. 삐뚤삐뚤한 아이 글씨마저 다 기꺼이 왕밤으로 칠 수 있다. 그러던 아이가 중학교부터는 예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을 가져온다. 이제 편지나 그림을 가져올 일은 없고 성적표만 가져온다. 밤톨 중에서도 썩어가는 밤톨을 받아들고 장하다, 이것이 내 자식 왕밤이다, 동네 사람들 다들 보시오 할 엄마는 없을 것이다. 이게 밤이냐, 내다 버려라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세상과 나는 같이 반성해야 한다. 왜 각자의 밤톨을 줍게 기다려주지 않나. 왜 한 종류의 밤톨만 주우라고 하나. 세상이 힘이 세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나는 왜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나. 한심하게 바라보았나. 그 밤톨이나마 쥐고 오는 손길은 바들바들 떨렸을 텐데. 너도 속상했을 텐데. 나중에 나는 성적표 구경은 하지도 못했다. 엄마가 싫어하니까 아이는 제가 지은 밤톨을 내다버렸나 보다. 그게 두고두고 미안하다. 밤톨과 왕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해주지 못한 것이.

오블라디 오블라다 킹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남인애 교수의 책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믿어주는 것만큼 뭘 하든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랄지 기분 좋은 상상이 됩니다. 밤토를 왕밤으로 받아준 그 신의 어머니의 이야기 참 마음에 남죠. 그 사랑이 신을 평생 버티게 했다는 것. 어떠한 화려한 지지보다도 더 깊은 힘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적표를 아이가 주어온 밤톨로 보는 것은 어떤 일일까? 사실 밤톨은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탐색하면서 발견한 거고 그 선택과 눈길 자체가 이미 아이만의 것이잖아요. 성적표는 아이가 고른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위에서 매겨진 숫자니까 그걸 왕밤으로 받아줘야 한다기보다는 성적과 무관하게 아이가 주어오는 진짜 밤토를 그 아이만의 관심과 감각과 마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모님의 그런 어떤 인정과 칭찬은 아이에게 그것이 너무 무분별한 또 뭐 칭찬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만 그 큰 사랑을 함께 느끼면서 아이가 그런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은 아마 살아가는데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우님. 좀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네 집에 잠깐 갔다 왔어요. 언니가 맛있게 김치를 담아줘요. 김치통 갖다 주고 오는데 하늘은 파랗고 예쁜 구름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들었던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가사가 생각나서 웃었어요. 정원님도 이 노래 아시려나요? 햇살은 몹시 강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함께하며 더위도 날려보내고 상쾌하게 두 시간 함께하며 시원한 행복 충전하려 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또 말씀 주시니까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까 동일님도 구름 예쁘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금 하늘 색깔과 구름이 예쁘네요. 그 노래 당연히 알죠. 가수 정수라님의 아 대한민국 가사가 정말 아름답죠. 그래요. 오늘 또 아직까지 하늘 구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올려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비발디의 두데이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모리스 앙드레와 니콜라스 앙드레의 트럼펫 듀오 그리고 장피에르 벨랭겐이 지휘하는 노르망디 앙상블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데이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모리스 상드레와 니콜라스 상드레의 트럼펫 그리고 장페르 벨렌겐이 지휘하는 노르망디 앙살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드럭님이 헤르만 헤세 좋아하시는 것도 영화 취향도 비슷한 것도 막 정원님과 비슷함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나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기분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드럭님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군요. 혹시 그 영화도 보셨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화인데 독일 영화예요. 'Das Leben der Anderen'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말로는 타인의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예요. 혹시 안 보셨으면 그것도 한번 보세요. 왠지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2003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컴플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너 프린츠 분들리시의 위너 리더를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음반의 세 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곡은 Ich kenn ein kleines Wegel im Helenantel. 우리말로 하면 나는 헬렌의 계곡의 작은 오솔길을 알고 있다네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루돌프 크르츠살의 작품인데요. 비날리스 특유의 소박하고 서정적인 정취가 잘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헬렌의 계곡은 빈 남쪽의 아름다운 계곡으로 오래전부터 그 빈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러 찾던 곳이에요. 이 노래는 그곳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는 평화로운 풍경과 자연을 향한 애정을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프리츠 분덜리히는 이 곡에서도 과장하지 않고 마치 오래된 추억을 들려주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빈의 풍경을 그려내는데요. 자, 분덜리히의 노래를 따라 헬렌의 계곡의 조용한 오솔길 함께 걸어볼까요?

아, 노래가 좀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막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비날리더 비엔나의 노래 가운데 나는 헬렌의 계곡의 작은 오솔길을 알고 있다네. Ich kenne ein kleines Wegel im Helenental.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저의 인생 책으로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그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독일어 원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나르시스 und 골드문트라는 제목인데요. 어쩌면 지와 사랑으로 많은 분들에게 더 익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약간 그렇게 번학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나오는 주인공의 나르치스가 이성, 뭐 정신, 지성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골드문트는 감성, 뭐 예술, 사랑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라서 딱 상징적으로 지와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됐던 모양이에요. 많은 분들 읽으셨죠? 에세이 뭐 좋은 책들 너무 많죠. 유리알 유희도 있고 데미안을 가장 먼저 중학교 때 읽었는데 중학교 때 읽고도 뭔가 좋은 듯 어려운 듯 했는데 대학교 때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칼 마리아 폰 웨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발터 보이켄스의 클라리넷 그리고 제임스 콜론이 주연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칼 마리아 폰 베이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말터 볼킨스의 클라리넷, 제임스 콘론이 지휘하는 로트르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하기 하면
1: 하하이.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9: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에르네스토 디 구트스의 논티스코로다딤의 나를 잊지 말아요.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팰러스 엘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팰러스 엘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팰러스 엘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마음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

0: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관절 연구.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 7월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세일, 강남 합창단, 또 이탐구가 지휘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앤더슨의 썰매 타기,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곡 첫사랑, 마중 등을 들려주죠.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광현 지휘의 오케스트라 M,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죠.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자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 무대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해외 유수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무대죠. 3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참여하는데요. 7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이천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여름에 듣는 이 겨울 음악, 크리스마스 음악도 아주 신선하고 즐겁네요. 릴로이 앤더슨의 썰매 타기 보내드렸습니다.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음악 드라마 많이 들어봐 주세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저 특별한 음원 준비해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셨던 분도 계실 텐데 2023년 7월에 열렸던 CBS 기획공연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콘서트가 있었죠. 그때 이 곡을 연주했었어요. 조지 걸시인의 I Got Rhythm을 연주했었는데 그때 그 I Got Rhythm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 솔로 인트로를 재즈적으로 제가 연주를 했었고요. 이어서 테너 정호윤 씨와 소프라노 서선영 씨가 함께 노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음원을 한번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봤어요. 제가 그때 연주했던 라이브 음원으로 재즈 인트로를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노래하고 존 맥그린시 하는 뉴 프린세스 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렇게 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지거든요. 재밌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재밌는 음원이었죠. 먼저 제 연주로 재즈 인트로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악보를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가 만들어주셨어요. 아주 멋지게. 저는 연주를 했을 뿐이고요. 그 악보를 써주신 조윤성님. 아유, 다시 들으니까 정말 인트로가 멋지네요. 그리고 이어서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노래한 I Got Rhythm. 존 맥클린이 주연한 뉴 프린세스 시에스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유, 오늘 신나는데요.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육개장반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임경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런 글과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요즘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국의 참교육을 그렸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관심이 가서 안타까운 마음과 때론 통쾌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아직은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하게 해주는 따뜻한 학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담임선생님께서 올린 글에 가슴이 따뜻해져 나만의 음악 앨범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자, 그럼 임경선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여 아이들과 야외 활동을 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비까지 그쳐주면서 운동장에서도 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소외되는 친구 하나 없도록 자연스럽게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술래 안 해본 친구 있어? 아무개 술래 안 해봤어? 야, 그럼 술래를 아직 안 해본 아무개가 이번에는 술래를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노는 아이들, 혼자 앉아서 모래놀이를 하던 친구를 크게 불러 함께 놀자고 하는 아이, 누구 하나 빠지지 않도록 다 같이 얼음땡 놀이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손을 내미는 아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저에게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육개장 반 사랑해. 육개장 6학년 4반의 개성 있는 아이들과 장유진 선생님 반 담임 올림.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감사하며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는 우리 담임 선생님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가운데 도레미송 줄리 앤드류스 와이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참 따뜻했어요. 술래를 아직 안 해본 친구를 챙기는 아이, 혼자 앉아있는 친구에게 또 손을 내미는 아이, 또 담임 선생님이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글로 남겨주셨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이들의 따뜻함을 알아봐주는 눈이 있어야 그 마음이 더 환하게 자랄 테니까요. 육개장반이라는 이름도 참 재밌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랑도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임경선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며 엄마가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4명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중 한 친구의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친구들끼리 영화 관람비, 점심 식사비, 팝콘과 교통비를 3명의 친구가 나눠내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한 친구는 영화표 4장을, 한 친구는 점심을, 한 친구는 팝콘과 교통비를 담당해 즐거운 주말을 보냈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좀 어려운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더 놀라웠던 건 어려운 친구에게만 물질적으로 뭘 사준다던가 하는 건 금지랍니다. 그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나요? 자칫 도움받는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까지 아들의 속 깊은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사진까지 찍어 매스컴에 돌리고 가진 재산이 있으면서도 숨긴 채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빼앗아 누리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정경화의 바이올린,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이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가요. 그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그런 친구를 배려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쁘네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제 연습하는 스튜디오 근처에 한식 뷔페집이 있어서 간단히 거기서 점심을 혼자 먹으려고 갔는데 한 중학생들, 남자아이들 넷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뷔페 식당이니까 특성상 들어오면서 미리 계산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아이는 식사를 안 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넷이 왔는데 세 명의 학생이 그냥 앉게 해달라고, 얘 안 먹고 옆에 있기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심 많은 주인분이 그러라고 앉으라고, 그렇지만 식사는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앉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옆에 앉아 있어서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앉더니 그 세 명의 학생은 음식을 풀어 이제 갔는데 남은 학생이, 저는 밥을 혼자 먹고 왔기 때문에 안 먹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음식들을 보더니 폰을 열어서 뭐 엄마한테 카톡을 하는지 해보더니 망설이는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액을 한번 다시 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 친구가 점심을 안 먹었구나,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주고 싶은데 또 아까 전에 그 아이들처럼 혹시나 또 그 친구들 앞에서 마음이 오히려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고민하다가 그냥 나오면서 계산대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저 학생 거를 지불할 테니까 같이 먹으라고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 넷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저한테 90도 폴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런 배려를 하는 마음을 그런 또래 친구들이 함께 가졌다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따뜻한 사연이네요. 자, 임경선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친절 도우미상. 위 친구는 우리 반의 어렵고 힘든 일에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고 돕는 예쁜 마음씨로 우리 반을 행복하게 빛내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육개장 반에는 우리 반 어워즈 시상이 한 번씩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고 상장과 부상은 반장이 직접 준비해 시상을 합니다. 수업 적극상, 작은 직업 열심히상, 친절 도우미상, 줄 잘 서기상, 성실상, 바른 자세상, 재미있어상, 댄스킹상, 말 예뻐상, 청소 깔끔상, 급식 냠냠상, 하이상, 인사성, 발표 짱상. 또 어떤 상들이 있을지 매달 이어지는 어워즈 시상이 기대가 됩니다. 매일 아침을 기분 좋게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님들께는 아름다운 아침상을 드리고 싶네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칼림바로 이 곡을 연주했었는데 그 느낌이 비슷한 이 곡을 신청합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직 작품번호 QL번호 525 가운데 3악장 메누에토 알레그레토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 이 곡을 칼림바로 연주했다고요? 아유, 너무 재밌어요. 줄 잘 서기상, 급식 냠냠상, 말 예뻐상. 아,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름들인데요. 이게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마다의 빛나는 부분을 찾아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게 저는 그 성적표보다도 더 귀한 밤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얼마나 저마다의 귀한 밤톨들이 있습니까? 그런 밤톨들을 왕밤으로 이렇게 칭찬해주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계셔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겠죠. 아, 우리 임경선님 오늘 사연 읽으면서 저는 참 내내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이 학교 이야기가 늘 걱정스럽게만 들려오는 요즘 이렇게 또 서로를 알아봐주고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 그 따뜻함을 놓치지 않고 글로 남겨주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사실 문제는 어디나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문제만 들여다봐서 또 모두가 뭐랄까요. 아름다운 부분들이 또 놓쳐지는 것 또한 아쉽긴 해요. 안타깝긴 해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데는 그런 어른들이 먼저 그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우리 육개장반을 사랑하는 담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선생님을 신뢰하는 우리 학부모님, 우리 임경선님, 그 믿음의 온도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에게도 우리 모든 아당님에게도 참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자, 나만의 음악 앨범에 사연 채택되신 임경선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작은 구름님이 사연 보내오셨었는데 성적표는 성장력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58등이었는데 대학은 관악산에 있는 대학 단과대학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어릴 때 잘 뛰어노는 게 최고죠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귀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조기교육에 너무 교육열이 과열돼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열심히 뛰어놀고 또 관악산에 있는 명문대학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이렇게 이런 시절이 참 좋았는데 말이죠. 그래요. 조금은 우리가 또 모든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베르트의 가곡 엘큐니시 마왕 듣겠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네의 노래 그리고 안드레아스 헤플리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0: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뭐 노래도 멋있지만 이 피아노 파트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옥타브 연타가 정말 멋진 음악이죠. 이게 또 10번호는 328인데 오프스 번호로는 1번입니다.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가장 먼저 출판이 된 작품이죠.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안드레아스 헤플리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세

0: 올라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로스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3496번님이 사연 전해 오셨는데요. 아침에 소개된 사연과 정원님의 에피소드까지 제가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음악은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진행하시는 목소리도 편안하고 청취자분들의 사연들까지 듣다 보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니까요. 저도 그럼 한 가지 살짝 말해볼게요. 저는 어린이 병동에 후원을 시작했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더 금액 키워가며 기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음악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신 거는 자랑 삼아서가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점점 더 전염이 되거든요. 좋은 전염. 자 신청해 주신 곡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박선홍님도 또 좋은 사연 보내오셨어요. 딸 하원이 중고 6년간 학교 화장실 청소 자원에서 해서 또 친구들에게 소외당한 친구와 같이 밥 먹기 선생님과 친구들이 추천해서 선행상을 20번이나 받았다고 제 딸이지만 너무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고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아 성적표 좋게 받아오는 것보다 이렇게 커가는 자녀를 보면 더 흐뭇하고 뿌듯하지 않나요?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부모님들. 자 끝곡 아까 전에 3496번님이 신청하신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중에 왈츠 2번을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090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자취하는 딸아이에게 수박을 먹이고 싶어서 잘라서 가져가는 중입니다. 수박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가운데 부분만 모아서요. 그 옛날 우리 엄마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친정엄마를 닮아가네요. 감동이죠. 세모나게 수박을 잘랐을 때 가장 윗부분, 거기가 가장 아삭하고 달달하니 제일 맛있잖아요. 그걸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니. 아니, 그 부분만 모아서 가져다 주신다니 정말 찐사랑 인정이네요. 기꺼이 수박 가운데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래도 우리 한 사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바로 나 자신이요. 주위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날 위에 남겨둔 달디단 수박 한 조각 같은 시간,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26일이네요. 금요일. 최강희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소울 중에서 존 바티스트 It's Your Light였습니다. 달디달디달고 달디단 최영음. 최영음. 잘 오셨습니다. 5090님은 아마 따님이 혼자 사시니까 더 짠하고 수박은 또 혼자 살면 잘 먹기 정말 힘든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 챙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들 다 이러시죠. 수박도 제일 맛있는 부분 골라서 우리 주시고 생선도 가시 발라서 살만 주시고 치킨 먹을 때도 닭다리 양보하시고 짜장면도 싫다고 하시고 영화 넘버원 보고 나왔을 때처럼 엄마 보고 싶어지시죠? 네, 강디 조금 전 친정엄마랑 통화하면서 서로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주 생신이라고 고향 가서 한 주 있다고 오라고요. 벌써 기다려지네요 하셨어요. 소나무모님. 이야, 정말 기다려지네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정말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길 정말 바라봅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모님 한번 먼저 잘 챙겨보기로 해요. 여러분, 금요일인데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주말에 영화 볼 계획은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뭐 보실 거예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문자메시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좀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프렌치 수프, 타이스의 명상곡, 그리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은 7919님 신청곡이었어요. 걷기 좋은 오전입니다. 강희님을 친구 삼아 공원을 걷고 있어요. 특히 지금 걷는 이 길이 너무 좋아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클라리넷 협주곡이 흐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로버트 레드포드의 매력적인 눈빛과 아프리카의 광활한 하늘을 나르던 장면도 떠올려 봅니다. 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나무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길이 참 이쁘네요. 네, 하이드파크님 몽수아. 강희님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해서 너무 시끄러운데 마침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 나이스라고 하셨습니다. 3600님 날씨가 좋네요. 이런 사소한 풍경을 챙겨보는 것도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처음에서 한 시간도 그렇습니다. 모닝의 로망님 엄마가 싸주는 호박쌈 먹고 싶어요 하셨고요. 6835님 강디 저 오늘이 생일인데 오 6835님도 26년 6.16이 생일이세요. 우리 문피디님도 오늘 생일이신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두 분 또 오늘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오프닝이 꼭 축하받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나이 들었나 봐요. 오늘만은 소중한 나를 위한 가운데 수박 한 조각 같은 하루를 꼭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강디 사랑해요 최영음 하셨습니다. 오늘 달디단 수박 한 조각 같은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초의 법칙님. 네, 어제 좀 축구 보고 속상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 들이켜고, 네. 나도 최강이, 또 보셨군요. 한강 물놀이를 다시 보며 마음을 진정시킨 어제였어요. 기분 좋아지는 강디의 목소리와 모양을 바꿔가는 구름멍을 하며 한 시간 함께 해요. 하셨고요. 오늘 금요일 되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처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좀 하루 이틀 앞당겨서 평온을 즐기시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7522님도 오늘 성공 너무 좋습니다. 흐트러지고 헝클어진 마음을 신기하게 풀어줍니다. 이래서 음악을 듣나 봅니다. 아 좋네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다 용서되고요 다 사랑으로 감싸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주말을 하루 이틀 앞당긴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음악이 주는 힘이죠? 네. 노래 듣겠습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호세 곤잘레스 스텝 아웃.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방금은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광고였습니다. 들으셨던 곡은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호세 곤잘레스 스텝 아웃에 이어서 빅 이어 중에서 콜드플레이 비발라 비다였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왜 이렇게 삭발리기가 한창이에요? 아, 짱바님이 미용실 갈까 한다고 올리셨군요. 머리카락 좀 정돈하려고요. 시원하게. 가끔은 삭발하고 싶은 충동이. 여름에 삭발하면 시원하겠죠? 월터의 상상처럼 상상만이라고 하셨더니 밑에 이제 댓글로 삭발 정말 한번 해보세요부터 삭발 해봤는데 좋아요? 했던 머리 중에 만족감 1위 삭발 도토리님이. 아마 도토리님은, 저 도토리님 얼굴을 알잖아요. 우리 그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삭발 두상은 제가 모르지만 뭐 어울리시는 분 중에, 근데 삭발 어울리실 분들이 있을까? 많이? 짱바님 삭발 하시면 저도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네, 우리 피디님 손살을 치신다요. 네, 삭발. 전 두상이 이쁘진 않아요. 개성이 있어요, 굉장히. 네, 공을 굴리다가 어디 살짝 멈춘 것처럼.

한쪽 면이 살짝 이렇게 살짝 평면. 네. 그렇습니다. 가끔 내 머리통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내 머리통은 어떤 모양일까? 네. 또박이님, 뭔가 오늘 날씨와 딱인 듯한 곡들이네요. 평화롭고 기분 좋은 게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네, 아까 평온한 음악들 나갈 때 보내주신 글인 것 같아요. 6361님은 전 오늘 블루스퀘어에서 빌리 엘리어트 보러 가요. 반백살에 시작한 발레 때문에 그런지 더욱 기대돼요. 반백살에 시작된 발레? 오! 발레를 시작하셨어요? 반백살이면 50쯤 되셨나요? 아니면 49? 뭐 이렇게? 오! 네, 발레 시작한 지 얼마 되셨나요? 궁금한데요. 요즘 주변에 발레도 많이 해요. 저도 자세 때문에, 자세에는 발레가 참 좋죠? 발레, 참 해보고 싶은 건 참 많고. 근데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또 우리 영화 같은 거, 시리즈,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모든 걸 다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오타쿠처럼 뭔가 하나 깊숙이 빠져들려면 사생활은 포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그 얼마 전에 오마이걸 미미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이제 밈타쿠라는 그 별명이 있어요. 만화도 엄청 좋아하시고 좋아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동경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에 빠져들 수 있느냐 여쭤봤더니 약속을 다 잡으면 안 된다고. 잡힐지도 모르는 약속까지도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차단하냐 그랬더니 내일 약속 있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했더니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내일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그 내일 만화책을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모든 것은 선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뭡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란 다 가질 수는 없는 법. 수상한 그녀 중에서 장미여관의 나성에 가면, 네, 청해 주셨어요. 누가 청해 주셨냐? 네, 누가 청해 주셨는지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헤이주디님이, 네, 청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87 생신을 축하하면서 국제시장에서 한 곡 청해 봅니다. 국제시장을 보면 꼭 우리 할아버지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북에서 홀로 내려와 온갖 고생하며 가족을 이룬 할아버지. 개봉 당시 온 가족이 가서 봤는데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들려주시면 올 할아버지랑 같이 들을래요. 제가 레인보우 앱 깔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할아버지 87 생신 축하합니다. 진심으로요. 네, 김슬기 장미여관이 부릅니다. 아, 이 곡을 헤이주디님이 청해 주신 거예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전에 수상한 그녀 중에서 장미여관의 나성에 가면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함께하고 있습니다. 0047님 삭발사진 올려주셨어요. 난 했지롱 하셨는데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이거 갓 삭발하신 건데 너무 궁금한데요?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어떤 이유로 삭발을 하셨나요?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편의 환경.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끝곡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의 끝곡은 더 비니 버블 중에서 레니 크레비치입니다. It ain't over, it's over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인물 사진 잘 찍는 방법 뭐냐고 물으면 사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말하겠죠. 뭐 구도가 이래야 되고 빛은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등등 인물 사진 잘 찍기 어렵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고 잘 찍고 싶으면 이걸 노려보라는 조언이 있어요. 상대방이 웃을 때 찍을 것.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이 웃을 동안 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안 웃으면 내가 웃겨야죠. 웃는 얼굴이 담겼는데 사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한 번씩 게시판에 올라가는 제 사진처럼 나 이런 순간은 사진으로 남겼어야 하는데 하는 순간들 있으시죠? 나 참 잘 나왔다 싶은

이승기 김연아 스마일 보이로 스마일 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웃을 일 없어도 웃으라 하잖아요. 웃는 사람 다 이쁘다고. 웃는 모습이 숭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웃는 모습이 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계해야 되고 내 삶에서 웬만하면 지켜보면서 잘 봐야 돼요. 대부분은 웃으면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귀엽고 사랑스럽답니다. 아니에요. 인물 사진 잘 찍는 방법 모델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언니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나 봐요. 0778 이런 얘기를 많이 쓰라고. 얼마나 잘하고 있어 지금. 어? 내가 시킨 것처럼 잘했네. 2986님 약 10여 년 전 43kg까지 뺐을 때 바디 프로필을 찍어놓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진주야,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니? 무엇을 먹었니? 넌 아직도 젊잖아. 할 수 있단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0: 화이팅.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이한철, 박세별,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웃는 모습 보고 서로에게 반할 때가 많았었더랬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보고 웃으면 비웃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저 사람 왜 나보고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수영 DJ 앨범 속 사진 보고 반했었는데 여기 수영님이 그 앨범 속의 사진은 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아라 하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사진, 또 후보정, 앨범 디자이너가 합을 맞추어서 돈을 받고 해가지고 최고로 멋진 순간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반하지 않으면 그 음반이 안 팔려요. 그렇게 맹근 거니까 실제 저와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갖고 계신 음반이 저 20대 때니까 지금은 전혀 다 없어요. 죽고 없어. 걔는 없대니까. 이수영 옛날에 이렇게 조신했던 애 있잖아요. 걔. 걔 죽고 없어. 지금의 이수영 여기 있습니다. 2004번님, 작년 휴가 때 사진 보며 휴가 어디로 갈까 아침부터 엄청 알아보고 있어요. 약간 지금 빠듯합니다. 요즘 분들은 진짜 바지런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뭐 비행기 타면 거의 같은 좌석인데 좌석의 그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얘가 둘이라 뭐 일이 추가가 많은지. 축하. 애들 축하. 엄마는 땀 뻘뻘 짐 잔뜩이지만 우리 애들만 좋다면야. 휴가지 추천해 주세요. 애가 몇 살일까요? 그래도 이제 뭐 물놀이 하고 이럴 정도로 되는 걸 거잖아요. 휴가지. 저는 이제 중3이라 어디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전 이런

잘 모르고요. 지금 한창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휴가지 추천 좀 해주세요. 5536님, 저의 이런 상태를 지나가면 저도 이렇게 밧줄 잡을 날이 올까 싶은데요. 등산을 하면서 짜릿했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데 다시 보면은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배낭을 꾸린답니다. 수락산 가치바위 높이와 각도가 장난이 아니지요. 하시면서 쓸쓸히 밧줄 잡고 비탈길 마냥 생긴 바위, 여기가 바위인가 봐요. 바위산인가 봐. 밧줄 잡고 쓸쓸히 올라가시는데 본인은 이게 굉장히 포토제닉인데 제가 보기엔 약간 쓸쓸해 보이는, 어느덧 저도 여기서 밧줄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057님의 신청곡 신화 으쌰으쌰, 2083님의 신청곡 소녀시대 힘내.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요,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강승윤 본능적으로 버스커버스커 동경소녀. 아까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휴가지 추천 좀 부탁드렸는데 라디오 또 안 듣고 있구만 여러분. 너무 아니면 아기가 없어서 그러세요? 추천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신 두 분께는 커피를 드리려고요. 너무나 고마워서. 5239님 아이들과 박람회나 박물관 투어 해보세요. 요것도 괜찮죠. 2995님 아이들과 해변 추억 만들기. 강원도 고성 아야진 해변 추천해요. 해변 수심이 낮고 맑은 바닷물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수제 돈가스 맛집은 비밀. 수심이 낮은 거는 진짜 애기들한테는 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깊고 이러면 아가들 있는 집은 못 놀아요. 막 깊은데 막 파도 막 치고 막 이러면은 잠깐만 어제 똥파리였는데 오늘 지금 날파리 나한테 아이 날파리 진짜 그러면은 저긴데 이렇게 수심이 낮은 바닷물이 고성 아야진 해변에 있다고 합니다. 어제 파리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직은 안 보여요. 근데 날파리가 지금 또 출몰했는데 너 저기 노래 나갈 때 죽었어. 5904님 사우디 살고 있는 친구가 애들 방학 맞아 내일이면 한 달 살이 들어와요. 내일 하루는 우리 집에서 따신 밥 먹여 보내고 싶어서 인천공항 가서 잡아오려고요. 비행기로 15시간 걸리는 머나먼 곳에 살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한 달 동안 뭐 먹일까 어디 갈까 생각하고 계획 잡는데 너무 신나요. 사진은 작년에 들어왔을 때. 아니 아무리 친구래도 한 달간 우리 집에 다 같이 있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너무 좋은 친구다. 그럼 5904님이 사우디 가시면 또 그렇게 친구가 해주고 너무 좋다. 박혜정 헤어지자 말해. 박혜정은 내 친구 이름인데 진짜로. 박재정 헤어지자 말해요. 0529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343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0: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5802님이 신청하신 코요태 우리의 꿈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거제야 호 이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리센느 러버택. 향기 나는 바다님, 8월에 입대하는 둘째 아들이 요새 듣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치킨 교환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끼고 애껴서 하나 어떻게 맹그러냈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0: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어우, 센 언니들 특집이었어요. 마마무, 넌 이스먼들, 제시, 눈누난나, 이효리, 유고걸. 역시 하루 텐션업은 수영님과 12시에 만나야 시작되네요. 아싸, 노래 좋다. 오늘 야간 근무도 이 텐션으로 임하겠습니다. 원캅슴님, 커피 한잔 드리도록 할게요. 야간 근무하셔야 되는데 진짜 힘을 내셔야겠네요. 2017님. 열무김치 담그며 열면 듣고 있었는데 아까 휴가지 추천하신 두 분 커피 준다 해서 커피가 탐나 보내봐요. 올 휴가에 손자 데리고 가려고 예약한 곳이 있어요. 단양인데 아쿠아리움 등등 가볼 곳이 많네요. 특히 이번 숙소는 캠핑처럼 독채 펜션에 글램핑도 할 수 있어요. 벌써 설레네요. 아유, 예,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3535님, 이사님이 2주간 유럽여행 떠나셨는데 팀장님이 매일 이사님 언제 오시냐만 찾으세요. 전 옆에서 눈치 보느라 하루가 한 달 같아요. 노 팀장님 아직 4일밖에 안 지났어요. 행복은 아직 10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이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뭐 올까봐 두려운 거? 에이, 바보처럼. 오늘 하루 지났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온다고. 바보같이 그러면은 있을 때도 불편하고 없는데도 불편하고 그럼 너무 바보 같잖아요. 우리 사모사모님이 아, 아직 10일이나 남았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맨날 10일밖에 안 남았어. 아, 진짜 어떡하지? 너무 아깝잖아요, 이 시간이. 커피 제가 두 잔 드릴 테니까. 팀장님, 10일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갔는데 연착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 시간에 돌아오셔야지. 이사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거예요. 열심히 유럽을 돌아다니느라고. 원타임 위다우츠 665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태양 눈코입 도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걸스 데이, 달링, 트와이스, 예스 오월 예스. 이보람님, 고등학생 아들이 아침 7시 전에 집에서 나가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 얼굴이라도 보려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 가끔 출근 전 아들을 학교에 차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와 학교와 편의점에 들렀는데요. 차에서 우걱우걱 김밥을 먹으며 아이가 하는 말이,
1: 엄마,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올라 걱정이네요.
0: 어휴, 월급도 안 받아봤으면서 뭘 걱정하니? 아들 덕분에 아침에 웃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 애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요즘 친구들이 똑똑합니다. 우리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만 그것도 뭐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요즘은 뭐 SNS고 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거를 다 아니까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툭 뱉는 말에 얘가 어떻게 이렇게 컸지 싶지만 사실 속이 꽉 찬 그런 친구일 수 있으니 고마워. 엄마 그래도 열심히 벌어볼게. 이렇게 커피 두 잔 드릴게요. 아유 엄마 걱정도 해주고 혹시 네 용돈 걱정이었니? 0336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수박 여러분 베란다에서 수박 키웁니다. 오이 아니고요 고추 아니고요 수박 키워요. 자랑하고 싶어서 보내요. 너무 잘 익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제 곧 딸 때가 되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베란다에서 수박이 이렇게 연그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애플 수박 이런 것도 아니야. 진짜 찐으로 수박인데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그래도 먹어야죠. 먼데이 키즈 이홍기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 테이 닮은 사람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경동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3: 아이가 중3이 되니 제가 그 나이쯤이었던 시절 문득 생각나는데 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목동 살았는데 당시엔 목동에 CBS 건물이 대량 건물이었는데 이젠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이 생겨서 CBS가 꼬마 건물이 여기도 그래도 20층이에요. 꼬마까진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속 1등은 CBS예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스트레이키즈의 In My Head 틀어주세요. 데이지님. 네, 이 곡 틀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류바오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물기에 조금 젖은 걸 촉촉하다 혹은 축축하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물에 젖은 건 똑같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축축한 장마철이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많이 처지는데요. 아무리 축축하고 눅눅한 장마철이 와도 저 한동준과 두 시간을 함께 하시면 축축 늘어지는 장마철도 뽀송뽀송하고 촉촉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0: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아라베스크의 Friday Night. 6268번으로 매일 FM 팝스 들으면서 운동하는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운동하면 땀이 뻘뻘 나는 더운 날에도 청량감이 듭니다. 나오는 음악들이 어찌나 좋은지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FM 팝스 들으시면서 운동하시면은요,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겠구나. 하여튼 안양땡님은 아, 몸이 무거운 건지 마음이 무거운 건지 첫 곡 가볍게 스트레칭 해볼랍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튤립님이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화창한 날씨입니다. 근데 제 몸은 화창하지가 않아요. 아, 화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FM 밥 들으시면 기분이 확 좋아지셔야 됩니다. 네. 9131번으로 와, 어쩌면 분위기 맞게 이렇게 음악을 좋은 걸 보내주실까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장안동에서 심성보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송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CBS의 자랑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매거진 60 판초비아 그리고 네빌라임의 바이 바이 미 아모르 그리고 레스타 데스타 피넨도 리게이라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신나셨어요? 아, 찰순 부러워서님이 아 신나서 스피커 볼륨 가득 올려봅니다 그러셨어요. 예. 문경도련님이 점심시간에 상추 먹고 졸렸는데 잠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다블리님 오늘도 음악에 이끌려 저절로 출석하게 만드네요. 역시 이 시간 동준님 음악이 최고입니다 그러셨어요. 싱이맘님도 어깨가 나도 모르게 들썩들썩 덕분에 나른한 오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세리스 초이스님이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들은지는 겁나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그러셨어요. 이하진님도 역시 음악이 경쾌해서 내 마음까지 춤추게 하네요. 야 운전 중에 방해는 좀 되지만 어 방해되면 안 되는데 아 방해되면 안 됩니다. 네. 3079번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떠나보는 혼자만의 여행을 지금 나이 60에 친구들은 모두 손자녀를 보는데 아직도 육아

육아가 끝나지 않았지만 넷째 막내가 내년이면 대학생이니 조금 자유로워질까요? 무작정 길을 떠나보며 잠시 쉬면서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9509번으로 청명한 하늘이 멋져요. 귀는 음악 듣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동실동실 떠있는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에 잠시라도 눈을 돌리게 되네요. 그러셨습니다. 1403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어요. 수원 화성궁 앞에 지나가다가 하늘이 너무 예뻐서 동준님 보라고 보내드려요. 저도 화성왕궁 거기 가봤어요. 저녁 때 노래 부르러 갔었거든요. 거기 분위기 아주 좋던데 저녁 때가 또 분위기가 좋은 게 그 조명을 이렇게 쫙 비춰주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가끔 놀러 가고 싶어요. 010110번 쓰시는 분입니다. 6학년 4반 택시기사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CBS 라디오 듣기 때문에 일주일에 4, 5번은 들어요. 간혹 저와 비슷한 연배의 손님이 타면 라디오 소리 좀 키워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프로의 가장 좋은 점은 번거롭게 신청곡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 연배의 취향에 딱 맞는 노래들. 젊은 날의 추억에 젖어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노래들로 채워져 있으니 신청곡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셨어요. 신청곡을 보내시면 더 좋은데. 신청곡을 보내셨을 때 이 신청곡이 방송이 됐을 때 그 짜릿하거든요. 신청곡을 해주셨구나. 2004년 로얄 앨버트 홀에서 러스트로트와 에이미 베리 듀엣으로 부른 I don't wanna talk about it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준비했습니다. I don't wanna talk about it. 에이미 베리와 러스트로트가 함께 부릅니다. 빅 롱아의 One More Cup of Coffee. 이 노래도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Pops。내 마음의 보석성.

제가 어렸을 때 부엌에서는 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소리, 된장국이 끓는 냄새, 그리고 엄마가 따라 부르던 팝송이 한데 섞여 있었죠. 그 중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도, 중학교 시험을 망치고 풀이 주고 있을 때도, 제가 입대하기 전날에도 엄마는 이 노래를 들으셨죠.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슈퍼마켓 가는 길을 헤매셨고, 이웃의 이름도 떠올리지 못하셨죠. 결국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조금씩 기억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예전에 가족 여행을 자주 갔던 강원도 바닷가로 갔지만, 엄마는 여행 내내 그곳을 낯설어 하셨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그날 저녁, 엄마는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었더니 문득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핸드폰으로 그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음악이 나오는 쪽을 바라보셨죠.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사를 또렷이 기억하진 못했지만 멜로디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죠. 노래가 흐르는 동안 엄마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젊고 건강했고 늘 저를 품어주던 엄마. 노래가 끝날 무렵 엄마가 제 손을 잡더니 몇 개월 만에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릴 때 이 노래 나오면 춤췄잖니?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다시 기억을 잃을지 모르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가끔 그날 영상을 꺼내봅니다. 그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됐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사랑. 단 몇 분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었던 엄마의 미소. 이것이 제 보석입니다. 언젠가 엄마가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날이 오더라도 이 노래만큼은 엄마와 저의 추억을 끝까지 기억해 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노래를 듣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에서 이용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치매는 참 정말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죠. 알츠하이머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수한테크 힘내자님이 효는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3138번으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저도 우리 9살 딸과 좋은 음악 함께 많이 들어야 했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을 같이 듣는 거 세대 간에 같이 공유하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민찬이 아빠님도 저희 어머니도 치매시라 사연이 와닿네요. 오전 오후는 요양사님 케어. 대소변을 못 가리셔서 제가 매일 저녁 8시쯤 가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때론 목욕도 해드립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참. 뿌띠님이 사연 듣고 처음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어떤 거랑 연결도 비교도 아닌 풍경에 그만.

이용준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저 포탈에서 그냥 제 이름만 검색해도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그냥 들어오셔서 네. 꼭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 루의 노래 오랜만에 듣죠. Bulletproof.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변정규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9: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터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공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한동준의 FM 팝선이 2부로 넘어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도 꼭 함께해 주세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봉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오 해피 데이 퀸 라티파의 목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5299번으로 저는 2부 첫 곡이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어디 가질 못합니다. 최고의 음악방송 한동준 FM 팝스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셨어요. 진짜요? 아유, 배신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근데 다른 데 가셔도 뭐 별건 없어요. 좋은 음악들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푸시려면 FM 팝스와 함께 하셔야죠. 다른 데 가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계속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음악 계속 듣는 게 최고죠. 2574번으로 하늘은 이쁘고 차 안은 덥지만 좋은 음악으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차 안이 더워요? 에어컨 망가지셨나? 저는 예전에 아버지 차 저 끌고 나왔는데 에어컨이 망가졌는데 에어컨이 저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 에어컨 가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거를 저 밖에서 볼 때 들키기 싫더라고요. 그게 어린 마음에. 그게 20대 초반이니까. 근데 그래서 문을 딱 닫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창문을 내렸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당연히 내리죠.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한동준 FM 팝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미래를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뀨.

새 눈으로 인생 2막 시작해야겠어요. 신기반기. 이제 손주 생선 가시 정도는 너끈히 발라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예. 아유. 백내장. 백내장이 약간 좀 뿌옇게 보인다면서요? 수술하면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저희 아버지 백내장 수술할 때도 가서 봤는데 그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간단하던데요. 백내장 수술. 녹내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자, 노래 9727번으로 차에서 남편과 함께 듣고 있는데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데 영철 씨 사랑해요. 이렇게 읽어줄 수 있나요? 읽었잖아요. 영철 씨. 아, 나 여자 목소리로 해야 되는구나. 영철 씨 사랑해요. 영철 씨 듣고 계세요? 퀸의 Love of My Life를 신청하셨습니다. 달빛 산책님도 역시 퀸의 Love of My Life 신청하셨네요. 자, 먼저 콜린 블런스톤의 Tiger in the Night 들으시고요. 그리고 퀸의 Love of My Life 듣겠습니다.

립싱크의 Funky Town, Stacey Q의 Two of Hearts, 그리고 Patrick Hernandez의 노래 Born to be Aliv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198번으로 엊그제 백내장 수술하고 집콕 중이에요. 세상이 이토록 맑고 선명했다니

제시카 제이의 칠리 차차, 핀지 콘티니의 차차차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진희 님이 지금 남편이 파주에서 용인으로 퇴근 중인데 차가 엄청 막힌다면서 동영상을 보냈는데 영상에서 FM 팝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있네요. 그러셨어요. 아, 영상을 찍었는데 FM 팝스 들으시면서 운전을 하셨군요. 강동균 씨, 졸지 말고 운전하라고 불러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안 졸죠. 졸 수가 없다니까요. FM 팝스 들으면. 다니엘 님도 와, 오늘 선곡 죽이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맨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코코 님이 우울했는데 급 행복지수 상승 신납니다. 그러셨어요. 신나셔야죠.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산타나의 오예 꼬모바. 그리고 이어서 브루노 마르즈의 차차차.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한동준의 FM 팝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브룩 벤튼의 노래입니다. Think Twic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Think.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혹시 하무무타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포근해서 흡족해서 꽉 찬 느낌을 뜻하는 예쁜 순 우리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하무무타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시원한 커피 한 모금 들이킬 때, 라디오에서 나의 최애곡이 딱 흘러나올 때, 좋아하는 사람과 수다 떨면서 빵빵 터질 때, 이런 게 하무무탄 순간 아니겠습니까?

0: 좋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일기예보 좋아 좋아였습니다. 하뭇뭇하다라는 말. 갑자기 마음이 포근해지고 흡족해지고 무언가 그거 있잖아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느낌.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이네요. 하뭇뭇하다. 하뭇뭇한 그런 시간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일 조금 넘은 우리 손녀 옹알이하고 맘마 먹고 한방 웃음 짓는 거 볼 때 하뭇뭇해요 라고 1182번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주실 때는요.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 돼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5: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박학기 비타민 052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양희은 씨의 참 좋다였습니다. 1405번으로 요 하늘만 보고 다녔던 하루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 같아서 보기가 좋았어요. 덥지만 맑은 하늘 보며 주말권 시작합니다. 주말권. 어떤 분들은 목요일부터 목요일은 주말권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늘만 보고 다녔던 하루만큼 하늘이 맑습니다. 눈부시지 않습니까? 3586번 바람도 시원하고 좋은 음악도 나오고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여유로운 금요일을 만끽하고 계신 듯합니다. 왠지 토요일 일요일 기다려주니까 이런 여유가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듯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재미난 사연 또 아주 화가 많이 나는 사연 어떤 거든 다 환영합니다. 김소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권진원 살다 보면.

김신우 귀거래사 6925 정남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친소.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어제였나요? 어떤 분께서 도대체 이 코너 친구를 찾았느냐? 몇 명이나 찾았어요? 그걸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매일은 제가 안 했던 것 같고 자주 이야기해드렸었거든요. 이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지금까지

131번째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이제 132번째의 친구 찾을 이런 기회예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만큼 만난 이 횟수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산가족 찾기 비교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132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7201번 69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계속해서 들려드리죠. 조황조 씨의 노래예요. 고맙소.

정태춘, 박은옥 씨, 봉숭아 0199번으로 주셨는데요. 동네 언니 화단에 봉숭아가 지천이라 얻어다가 20년 만에 봉숭아물 들여봤습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랩으로 쌓아놓은 게 빠질까 봐 얼마나 신경 쓰면서 잤는지 몰라요. 와, 봉숭아 물 들인 이 모습 사진으로 저는 봤는데 참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왠지 해봤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 여성 청취자 여러분들 봉숭아 물 들였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들려드렸던 조항조 씨의 고맙소 6932번으로 신청하셨죠. 오늘 남편 59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신청하셨네요. 저도 또 가요 속으로서도 많이 축하드립니다. 8365번 오랜만에 남편과 생선구이 먹으러 주문진에 가는 길에 거의 다 왔는데요. 차에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등이 뜨는 바람에 다시 집 근처 카센터로 가는 중입니다.

0: 오.
1: 예, 뭐 주문진에서 그렇게 먼건 아닌가 보죠. 야, 문제가 좀 있으면 빨리 고치는 게 낫죠. 그래요. 잘 선택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빨리 고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잡으시지요. 아쉬울 텐데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뒷번호 4444 쓰세요. 야, 오늘도 감자를 캐고 있다는 사연이네요. 감자 캐고 있습니다. 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모기는 더위도 안 타는지 자꾸 엉덩이만 물어요. 어우, 짜증나. 모기가 이렇게 물면 간지러워서 작업에도 방해될 텐데요. 아, 이 모기들을 어떡하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엉덩이를 벅벅 긁고 계신 사사사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김희애, 나를 잊지 말아요. 8887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유리상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승철, 오늘도 난 3079-0853번 그리고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광고 전에 들었던 두 곡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내분께서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요 속으로를 청취하는 두 시간은 통증을 잊게 하는 진통제입니다. 라고 7326번으로 사연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허리가 아프면 참 컨디션이 안 좋으실 텐데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두 시간 동안 통증을 잊게 해줄 수 있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빨리 나으시길 바라는 마음 가득한 채로 1부 끝곡 들려드립니다. 조화문 사랑하는 우리.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그렇죠.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조용필 씨의 꿈이었습니다. 050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말을 앞둔 이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글 주셨어요.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퇴근길에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마음 편하고

0: 또 기쁘고 그냥 막 좋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박성철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오성종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86학번 오성종입니다.

1988년 가을, 방위병과 현역병이 함께 근무하는 후방사단에서 근무했는데요. 3개월 정도가 지나고 기다리던 후임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 후임이 바로 오성종입니다. 성종이는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은 데다가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옆 대학의 학생이어서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퇴근 버스를 타고 내려서 함께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 날도 많았죠. 그렇게 18개월이 흘러 저는 부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복학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한번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환갑, 60 전에는 꼭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며 회포를 풀고 싶어서 이렇게 가요 속으로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보고 싶다, 성종아.

잘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최백호 씨의 이병전야였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 청취자 여러분들은 봉숭아물들인 이런 추억을 떠올려 보셨기도 했고요. 지금 이 사연에 우리 남성 청취자 여러분들 군대 갈 때 생각들 많이 나셨을 거예요. 자,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86학번 오성종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철 씨 기억나시죠? 사연도 소개되신 박성철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돼요. 조금 있으면 큰아들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인지 아주 예민한데, 예민한데 3끼는 다 먹네요. 6981번으로 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예민할수록 잘 이렇게 드시고, 그래도 잘 드시네요. 자, 우리 아드님 자격증 시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무진의 노래예요. 신호등. 황은정 씨의 신청곡이네요.

장미여관 그리고 배우 심은경 씨가 함께 부른 나성에 가면 9095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 들어와 계십니다. 박혜진 씨, 저는요 방금 대상포진 진단 받고 왔어요. 너무 무서워요. 약 먹으면 바로 나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네요. 주말에 푹 쉬라고 하는데 내일도 출근해야 하거든요. 아, 대상포진. 저는 걸려보진 않았지만 걸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휴,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박혜진 씨, 이 피곤하면 좀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출근을 해야 되시니까. 5381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가요.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와 꽃 화분들 물 주라고 하네요. 그거 다 죽으면 알아서 하라고. 겁을 주셨군요.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물 주었습니다. 5381님 잘 줘야지 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죽이고 그러면 이거 방송이라서 말을 못해. 죽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알아서 잘 하셨겠죠. 4547번 35년 전 처음 만난 사람을 돌고 돌아 다시 인연이 돼서 만나네요. 늦은 만큼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네요. 예, 말씀대로 그러셔야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강승모, 내 눈물 속에 그대.

영턱스 클럽의 노래 정이었습니다. 뒷번호 1000번 1000 쓰시네요. 자, 그리고 6338번으로 신청하신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 아침부터 입에서 맴맴 도는 노래가 있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아, 이런 노래 안 들으면 답답하죠. 전혜성 씨, 월요일에 입대하는 우리 둘째 아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십시오. 애가요, 지금 웃다가 조용해졌다가 불안한가 봐요 하셨는데, 함께 계신가 봐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랬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뭐 괜찮지 뭐 이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쿡 하고 올라와요. 아유, 어떡하지. 괜찮을 겁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저도 말씀드릴게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6739번으로 결혼 문제로 딸과 싸우고 마음이 안 좋아서 나왔어요. 딸도 부모가 되어보면 저의 마음을 알겠죠. 승화 씨가 노래로 마음 좀 풀어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김광석 외사랑입니다. 예, 뭐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예, 분명히 이해하겠죠. 그 마음을. 자, 노래 들으시고요. 기분 전환 좀 하십시오.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전원석 떠나지마 9039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아까 35년 전 인연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4547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현숙 씨가 하늘은 높고 마음도 넉넉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글 남깁니다. 앉아 계신 건가요? 자, 저도 지금 하늘을 보게 되는데 아까보다는 먹구름이 많이 끼인 듯? 먹구름은 아닌가? 구름이 아무튼 많이 꼈습니다. 그늘이 생기네요. 시원한 저녁길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 김유나의 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기꺼이.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앉아서 쉬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자 뒤로 젖혀 잠시 눈도 붙이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스위치를 교체한대요. 직장인 상태를 끄고 아빠 모드를 켜는 온앤오프의 시간이라나요? 한 주 동안 일터에서 바깥에서 오래 켜두었던 스위치는 끄고 쉬는 사람 상태, 소중한데 소홀했던 것들을 챙기는 그런 자연인 모드를 켜야 할 때, 금요일 저녁 6시, 지금 당장 할 일 아닌가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첫 곡이었습니다. 더 버스의 턴, 턴, 턴. 온앤 오프, 스위치를 켜고 끌 때 쓰는 말인데 일과 휴식의 전환도 온앤 오프죠. 한 사람의 인생과 일상에서 끄고 켜야 하는 모두가 오죽 많나요? 근데 일하는 사람 상태는 꺼도 엄마 기능은 켜야 하고 끄면서 켜고

0: 어떨 때는 다 켠 상태로 일하는 사람이자 엄마, 아빠로, 아들, 딸로, 남편과 아내로 온앤 온앤 온앤 온으로 살죠. 금요일만큼은 저녁 스케치와 함께 칼퇴근하면서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권리만 우르르 켜지는 상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2부에는 저녁 스케치 퀴즈, 저스트 퀴즈 가볍게 풀어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678.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저는 매일 산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오늘 댄싱 퀸 노래 듣고 싶습니다. 지금 걷고 있어요. 2887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아바의 댄싱 퀸 들으셨고요. 스모키의 Don't Play Your Rock'n'Roll To Me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어찌어찌 일주일을 또 보내고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노곤하고 뻐근하고 뿌듯하고 홀가분하고 이 모든 감정을 헤아려 보면서 하루를 정리해보는 시간.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도 할 건데 저는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름맞이로 실링팬을 달았어요. 천장에서 전등을 내리니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먼지도 같이 내려왔어요. 먼지 투성이 방 안을 청소하고 누워 휘휘 돌아가는 실링팬 날개를 보니 이 여름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날개 위에 또 쌓일 먼지는 두려웠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는 이렇게 보내는데 하루를 마친 저녁님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톡톡 다섯 줄만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보내주시죠.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윤성숙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Earth, Wind & Fire, Let's Groove. 그리고 마크 론슨, 브루노 마스입니다. Uptown Funk.

저 옆방송에서 넘어왔어요. 저는 제 정서에 맞는 방송을 찾아다니는 라디오 청취자거든요. 이제 퇴근길은 저녁 스케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8823님. 레이첼스의 엘리 마이 러브 2691님의 신청곡 들었고요. 스티븐 비숍의 It Might Be You 이 노래는 김도윤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9009님, 며칠 전 맹장 수술을 했어요. 퇴원해 집에 오니 남편은 이가 빠지네요. 남편은 이가 붓고 저는 배가 붓고 우리는 부종부부, 참 대단한 부부. 근데 치료비가 더 대단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5340님, 친구 어머님 구순 생신이에요. 홍삼 샀어요. 한과 샀어요. 얇지만 봉투도 준비했어요. 우리 큰아들이다 하며 한잔하시고 노래도 뽑으시는 어머님. 한 달 용돈 다 나갔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두 곡 들으셨어요. Ben Folds, The Luckiest, Hugh Grant, Hayley Bennett, Way Back Into Love 들으셨습니다. 부정부부 건강을 응원합니다. 동백나무님이 주셨는데 벌써 이런 응원 사연이 들어오잖아요. 9009님, 커피가 부종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얼른 나으시기를. 5340님은 이런 아들 친구를 어디서 구하나요? 친구 어머님 입에서 노래가 나올만 하죠? 5340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돼요. 지난 3월에 켜고 시작한 일의 스위치를 오늘에서야 마지막으로 완전히 껐습니다. 온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준 우리 회사 직원들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9667님이신데 3456이니까 4개월간의 프로젝트 오늘로 마무리됐나 봐요. 긴 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진짜 스위치 딱 끄고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0: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퀸.

1부 끝곡입니다. TLC Waterfalls 8887님 신청하신 노래고요. 2부에 Just Quiz 풀러오세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 024님 신청하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금요일 2부 함께하고 있어요. 로이스트라는 닉네임으로 저 일주일 만에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내 늦게 퇴근하시고 오늘은 일찍, 오늘만 일찍 오신 거예요. 저 지금 발톱 깎고 있어요 라고 주셨거든요. 아, 일찍 들어오시면 발톱을 깎아야죠. 제가 아침에 방송하다가 저녁으로 옮기면서 저녁의 청취자들은 이 시간에 뭐 하실까 뭐 이런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흥미진진하게 뭐 하시지? 혼밥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네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때만 하시는 뭔가가 있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발톱을 깎는구나. 아, 그러기에 좋은 시간이죠. 되게 평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내가 할 걸 다 하는구나. 일주일 다 보내고 좋네요. 3648님은 또 저 기분 전환하려고 손톱 발톱에 매니큐어 칠했어요. 예쁘죠? 네일아트 없던 예전을 생각하면서 가슴 설레며 발랐어요 라고 보여주셨거든요. 사진으로 붉은색으로 예쁘게 칠하셨어요. 솜씨가 있는 분이세요. 정말 서비스를 받고 오신 것처럼 예쁘게. 금요일은 이런 시간이네요. 금요일은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손톱, 발톱 정리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좋은데요? 광고 들은 다음에 저희는 저스트 퀴즈 함께 풀어볼 거예요. 준비하고 딱 기다리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금요일에는 퀴즈를 풉니다. 저녁 스케치 저스의 틀을 붙여서 저스트 퀴즈. 세상 가벼운 퀴즈 저스트 퀴즈. 우리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죠. 어제는 6.25 76주년 되는 날이었고요. 마이클 잭슨 17주기였고요. 그리고 많고 많은 기념일 중에 이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룹의 날. 오늘 금요일 저스트 퀴즈 이 순간을 위해서 고이 아껴두었습니다. 하루 늦었고 한 발 늦었지만 한 발 늦은 것에도 가치가 있다. 세상의 호흡과 기준에 적극적으로 뒤처지는 이런 자세 인정해 주시고요. 아무나 못하는 하루 늦은 퀴즈, 한 발 늦은 퀴즈 지금부터 나갑니다. 어제 이

그룹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대단한 그룹의 날. 어떤 그룹의 날이었을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세계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다. 팝 역사를 바꾼 영국 출신의 전설의 4인조다. 락을 예술로 끌어올린 밴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딱정벌레들이다 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니언스, 2번 어니언스, 3번 비틀즈, 4번 고스트버스터즈. 4명이니까 즈 들어간다는 건 확실하죠. 모두 대단한 그룹이고 단체고 모임 이름인데 대표 노래들도 있고요. 자, 세계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영국 출신의 전설의 4인조,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딱정벌레들, 이 밴드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미니언스, 2번 어니언스, 3번 비틀스, 4번 고스트버스터즈.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듭니다. 샵 9390이나 레인보우로 정답 보내주시죠.

와, 비틀즈가 정답인데 힌트로 비틀즈의 노래가 안 나오는 게 진짜 퀴즈답습니다. 라고 8534님이 주셨는데 노래 세 곡을 들으셨어요. 논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비지스의 You should be dancing, 둘리스의 Wanted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쉽죠? 그냥 답이 보이죠? 1960년에 결성돼서 1970년에 해체된 영국의 4인조 록밴드. 이런 날이 있어요, 진짜? 이런 날이 진짜 있습니다. 세계 비틀스의 날, 비틀스 데이가 어제 6월 25일이었습니다. 폴 맥카트니, 존 레논, 링고 스타, 조지 해리슨으로 구성된 비틀스. 왜 6월 25일이냐면 1967년 BBC 생중계 아워 월드에서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가 선보였던 순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해요. 그때가 6월 25일이어서. 비틀즈는 뭐 여러 가지 수식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무대에 진출했을 때는 영국이 미국을 침공했다 이런 표현 나왔죠. 모든 음악은 바흐 그리고 비틀즈에서 시작됐다 이런 말도 있고요. 팝의 첫사랑이 비틀즈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네 명이 함께 했을 땐 레전드였고 멤버별로 음악사에 족적을 남긴 정말 모두가 훌륭한 싱어송라이터. 현재는 85세인 링고스타와 84세인 폴 맥카트니만 생존해 있습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저희가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아까 8534님 그 힌트곡으로 안 나와서 진짜 퀴즈답다 하셨는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비틀즈의 노래가 나갈 거거든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Yesterday, In My Life, Blackbird 차례로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치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바라는 사치가 시간 사치인데 모처럼 얻은 하루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커피숍에서 커피향 느끼면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했어요. 2시간 동안. 이런 것도 너무 좋구나. 또 사치하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0418님이신데요. 전 이번 주말에 정말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40개월 만인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요. 행복한 보리수님이세요. 1792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을 맞았어요. 매일 8시까지 야근하고 달려가서 시아버지 식사 챙기느라 힘들었거든요.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는데 저는 대상 포진에 걸렸어요.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몸과 마음을 잘 챙겨야 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누군가가 따뜻하게 좀 1792님을 챙겨줬으면 좋겠네요. 노래 Voices That Care, Voices That Care 들으셨고요.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이 노래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수영 자격증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100m를 90초 안으로 들어와야 합격인데 그런 기록은 제 인생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내일 저는 그 2분 안팎의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보겠습니다. 3512님이세요. 리스펙합니다. 두려워서 시험 신청도 못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9180님은 지난 2월부터 준비했던 자격증을 드디어 땄어요. 한 해 한 개씩 자격증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었거든요. 올해 벌써 성공한 거예요.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하반기는 정말 심정적으로는 쉬엄 쉬엄 이런 마음으로 가셔도 될 것 같죠? 8552님 듣고 싶어 하신 음악 준비해놨습니다. 후바 스탱크 더 리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3: 6911님이 오늘 하늘이 멋있어서 점심 먹고 사무실에 돌아오면서 찰칵, 잠깐 거래처 가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찰칵, 지금 집에 가까이 다 와가면서 찰칵, 세 장 찍었어요. 와, 조금 있다 노을까지 지면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창밖에 아직 하늘색의 하늘이 남아있거든요. 오늘 한낮에 뭉게구름 떠있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너무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누맘님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6월의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셨어요. 6월의 저녁 참 좋죠. 초여름 저녁 쨍한 한낮의 기운이 지나가면 그래도 좀 살만하다 싶은 바람이 불어오고, 저녁은 그래도 괜찮아 이런 대화가 오가는 시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 잘 즐기기로 해요. 스티브 바라카스의 레인보우 브리지 연주곡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사를 나눕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은 선선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은 덜 붐비고 그래서 지금 보너스 받는 기분 아니세요? 아니면 금요일인데 뭐 이래? 언제 퇴근해? 하면서 혹시 야근 중이신가요? 네, 여러분 기분은 지금 어디쯤 멈춰 계신지 궁금해서요. 다섯 글자로 맞춰볼까요? 하늘을 날아. 힘들고 지쳐. 설레고 기뻐. 어떤 거예요? 월화수목금 닷새를 보낸 여러분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어떤 그림이 될지 행복한 동행은 그 다섯 글자에 어울리는 음악 10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0: 다섯 글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다섯 글자로 지금 내 기분을 표현한다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했더니 야 눈치 빠른 분들 벌써부터 문자 고맙습니다. 승주감님 오늘도 화띵. 세보야님 편안한 불금. 맑은 하늘님 허전 심심해. 블루님은 푹 쉬고 싶당. 자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말을 조금만 아끼잖아요. 그러면 딱 다섯 글자만으로도 지금 내 기분을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주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글자로 나의 하루 혹은 지금 기분을 한번 담아보시죠. 뭐 시원섭섭해. 나랑 놀아줘. 여행 떠난다. 라든가 어떤 얘기든 환영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 앞으로 보내주시면 너무 즐거운 대화로 오늘도 10시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수철, 나도야 간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0: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관절 연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영화 복면 다로 중에서 차태현 씨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이렇게 잘하고 예,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락 버전이 있고 이 슬로우 버전이 있는데 우리 영경님은 아, 난 이 버전이 더 좋더라 하셨는데 그래요. 차태현 2차선 다리 또 우리가 다섯 글자 하기로 했죠. 맞아 맞아. 이 독백을 그냥 독백하면 해은이 독백 다섯 글자 됐죠 이거. 이런 억지가 있나 세상에. 해은이 독백 다섯 글자. 아 2차선 다리는 트로트 버전 이것도 다섯 글자네. 맞네요. 아, 재밌네요. 오늘 다섯 글자 얘기를 했더니 진짜 제가 아까 말을 아끼면은 다섯 글자로 충분히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3850번으로 손님이 없슈. 마음이 얼마나 진짜 답답하실까요. 뭐 자동차 안에 계시든 아니면 샵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손님이 없다는 건 너무 답답한 일이죠. 푸들푸들 예원님은 와 퇴근이다. 그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 갑니다. 와 퇴근이다. 그냥 퇴근이다. 와 퇴근이다. 또 6092번으로는 안전운전 중. 야, 직업이 기사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안전운전 하셔야죠. 대공인님은 그냥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다섯 글자로 기분이 딱 벌써 표현이 된다니까요. 써니님은 지금 기분이 상당히 가벼운 거예요. 바람이 선선 이렇게 다섯 글자로 여러분의 기분을 느낌을 현재 상황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채원과 번님들 당신 많이 이어듣죠.

8시 퇴근길 행복한 동행. 어때요? 그것도 다섯 글자인데. 김상희 대머리 총각. 또 종미님 5868번으로 김종찬 사랑이 저만치가네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또 7919번으로 송유나 분홍 립스틱. 영화 광복절 특사 중에서 이치영과 번님들 당신만이 이렇게 여러분 신청곡으로 네 곡 이어들었습니다. 자, 또 다섯 글자로 여러분 지금 기분이, 마음이 어떤지 둘러볼까요? 3531번으로 지루하시군요. 일 언제 끝나? 그런 거 하면 2646번으로는 속 시원하다.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아니,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쩜 이렇게 기분은, 마음은 다를지요. 지나가자님은 이젠 좀 쉬자.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제 힘든 일 다 끝났고. 3990번으로는 오,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마음은 떠나고 싶다. 허전한 마음. 또 육체적인 몸의 상태는 너무나 힘듦. 그런가 하면 우리님의 내일은 열심히 특근. 내일도 또 일하시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단감님 마음은 배부른 저녁 한포고 고보기로 소이다 하고 지금 배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저희도 저녁을 잔뜩 먹고 들어왔거든요. 예쁘지님이 바다로 첨벙. 더우세요? 지금 춥잖아. 바다 들어가면. 오, 지금 추울 것 같은데.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바다로 첨방.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분 상태, 마음 상태인 거죠. 여섯 분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어지는 다섯 글자 노래입니다. 핑클, 영원한 사랑.

0: 엄마랑 점심 먹고 왔어요. 자주 가야 되는데 왕복 200km나 돼서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만난 거 맛있게 드시고, 아, 배부르다, 즐겁다 하고 행복해 하시니 더 자주 가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하루 다섯 글자는 오늘도 감사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착해요. 저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최신영님 4790 외에도 여러분이 청해주셨던 최백호 씨의 노래, 오늘은 낭만에 대하여 전해드렸고요. 또 핑클, 영원한 사랑,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AI가 다해.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오늘 출근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인왕산, 북한산 어찌나 선량한지 정말 예쁜 하늘. 그런데 하늘 높았는데 키 컸는데 장혜진 키 작은 하늘 정희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이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0: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8887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 고등학생 청취자시라고 3394번으로 글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지연 씨도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죠. 김현주도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잖아요. 방송가에. 그렇네요. 김현주, 이지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고등학생 때 데뷔를 했다. 박성한 프로듀서께서는 언제 데뷔를 하셨을까요? 이미 이제 연식이 다 돼서 학교 다 졸업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 그런데 기말고사 끝나고 행복한 동행 애청자이신 아빠와 저녁 먹고 들어가는 길에 방송을 들으신다고요. 고등학생이 행복한 동행을 들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전 정말 궁금해요. 어떤 느낌일까? 제가 고등학교 때 1960년대 뭐 비틀즈 음악을 듣는 그런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해요. 네, 어쨌든 엄마가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방송을 들으면서 여유를 즐기니 참 좋다고.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벌써 와 남은 시간 더 힘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힘내시고요. 더욱더 힘내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고등학생 청취자가 듣는 행복한 동행은 어떤 느낌일까 간단히 한번 적어서 보내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빠서 안 보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는 하자.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상신님 청해주신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딸 집에서 택시 잡아줘서 집에 가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행복한 동행 듣고 계신 거 있죠? 늘 들으신대요. 1022번으로 글 주셨는데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또 지은님, 1415 철현님, 알리의 365일 덕분에 저도 잘 들었고요. 또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포도하우스에서 이제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매일매일이 농사일이지만 포도가 커가는 모습에 힘이 납니다. 화성에서 농부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맛있는 포도를 먹을 때가 또 이제 곧 다가오고 있군요.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때는 왜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김세환 씨잖아요. 근데 요즘 아까 우리 고등학생 청취자들도 있었는데 중학생 청취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토요일 밤에는 손담비 씨의 토요일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희님이 청해 주셨어요.

인철님 8540번으로 윤상의 노래 청해 주셨고 오늘 이별의 그늘 들으셨습니다. 또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은서님 예뻤다가 아니라 지금도 예쁘다. 그리고 민들레오 시대요 박미경의 노래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손담비 토요일 밤에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그 손담비 씨의 토요일 밤에 들으니까 갑자기 손담비의 미쳤다 그 노래가 생각났고 왜 그 미쳤다 할아버지라고 왜 지병수 할아버지 전국 노래자랑에서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미쳤다가 아니라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해요. 제가 이상해요. 예, 그 지병수 할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다라는 소식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 고등학생이 듣는 행복한 동행은 어떤 느낌일까 했더니 2943번으로 저는 고등학생은 아니고 23살이에요 하면서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가끔 들어요. 매일은 못 듣고요. 그런데 뭐랄까 다정함? 그리고 선곡되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꼭 봄을 찾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차에서 같이 들을 땐 엄마 아빠의 추억 얘기도 들을 수 있죠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막 웃으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근데 실제로 제가 멘트할 때 얼마나 웃느냐 하면은 그냥 소리내 웃진 않아도 이렇게 웃으면서 웃상이라 그러잖아요. 메이크업을 잘 안 하는데 어떤 때 이렇게 마스카라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방송을 하고 끝나고 거울을 보면 팬더

아침에 있어요. 눈이 하도 웃어가지고 막 시커멓게 예, 웃상 맞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2943 휴대전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동하님 신청곡 준비됐습니다. 유심초 사랑이요.

0: 에스프레소님 자려고 왔는데 가슴이 콩닥이는 노래가 계속 나오네. 전원석 떠나지마 동주님 청해 주셨고요. 3394번으로 한스밴드의 오락실 또 유심초 사랑이여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팜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야?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0: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떨어도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끝곡은 윤복희 우리는 하나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0: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플러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오면 좋아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유리잔에 차가운 물을 따를 때 나는 쩍, 쨍그렁 소리. 얼음에 금이 가고 잘게 부서지는 소리인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를 쾌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시원한 물을 마시기도 전에 소리만으로도 먼저 더위가 식곤 합니다. 시원하게 얼음 깨지는 소리가 필요한 순간들이 이번 주도 참 많지 않았나요? 출근길은 왜 그리 항상 막히고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퇴근 무렵엔 스마트폰 배터리보다 내 기운이 먼저 바닥나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에 쨍 하는 청량한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저 유리잔에서 얼음 깨지는 그 특유의 소리가 있죠. 청각적인 자극을 줘서 그런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여름에는 짧게라도 이렇게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휴대용 선풍기 꺼내들고 시원한 물에 수시로 세수도 하면서 또 수박도 먹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름이 조금씩 견딜만한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3: 7월은 바로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행사, 7월 14일로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승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 슈퍼에 들어가 냉장 보관된 수박을 한 통 사서 집으로 들어와 칼을 대니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일단 한 입을 크게 물었는데 다네요. 오늘 수박 성공, 느낌이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9160님. 네. 전에 듣는 저도 기분 좋으신데 칼이 쩍 들어갔을 때 쾌감을 느끼셨겠네요. 요즘에는 막 두드려보고 뭐 줄무늬 보고 꼭지 보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뭐 당도 몇 브릭스 이상 이렇게 탁탁탁 붙여서 나온 곳도 있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 보면 아, 세상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개롱달빛님. 작년 12월쯤에 딸의 대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엑소의 노래를 신청했는데 들려주셨어요. 딸이랑 신기하며 붙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로 딸이 마지막에 합격을 해서 같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이제는 딸이 여름방학을 맞이했네요. 기숙사 생활하던 애가 돌아와 처음에는 반갑더니 온 집안을 정신없이 만드는 건 여전하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셨어요. 그랬군요. 아유, 좋은 소식이네요. 늦게라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여행을 예약했는데 딸아이가 감기에 걸려 눈물을 머금으며 오늘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감기가 유행인가 봐요. 이런 유행은 싫은데요. 6131님 보내주셨어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취소하셨겠는데요. 조만간에 더 좋은 기회가, 네, 기분 좋게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랄게요. 얼른 낫기를, 감기가 점점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 노래는 234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곡이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중간에 노래가 잠깐 끊겨서 매끄럽지 않았던 점. 네, 죄송합니다. 이어드린 곡은 이수영의 노래였어요. 휠릴리.

한밤의 여행자. 낮에는 그늘을 찾게 되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괜히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싶어지는 요즘. 그래서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상하이가 생각났습니다. 낮에도 활기차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지만 이곳의 진짜 얼굴은 사방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입니다. 상하이 야경의 핵심은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전혀 다른 두 세계에 있어요. 강을 축으로 한쪽에는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들이, 다른 한쪽엔 하늘을 찌른 듯한 마천루가 마주보고 서 있죠. 거대한 시간의 축이 강물 위에서 교차합니다. 자, 이제 황푸강의 바람을 따라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와이탄을 가볍게 걷고 유람선에서 전망대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볼까요? 와이탄은 1km가 넘는 강변을 따라 유럽풍 건축물들이 줄지어 있는 곳입니다. 걷는 내내 한 장면씩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거대한 석조 기둥과 아치형 창문, 섬세한 조각 장식까지. 화려하다는 표현보다 뭔가 묵직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조금 전까지 걸었던 와이탄이 과거라면 강 건너 푸둥은 미래라고 해야겠어요. 밤이 되면 건물 하나하나가 조명이 되는데 하늘을 향해 뻗은 마천루들이 저마다 다른 색으로 빛나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야외 전시장으로 바꿔놓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과거와 현재 두 시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좀 더 오롯이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황푸강 유람선에 오릅니다. 사방에서 시원한 강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청량한지요. 여름엔 에어컨보다 때로는 이런 강바람이 더 오래 기억될 것도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상하이 타워 전망대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분 만에 하늘 위로 오르니 지금까지 본 모든 풍경들이 또 다른 빛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야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연인들, 강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긴 여행자, 편안한 옷차림으로 산책 나온 현지인들까지. 도시는 결국 건물이 아니라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경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황푸강 위로 또다시 한 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황푸강 강바람이 청량하게 다가오는 중국 상하이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잔나비였어요. 밤의 공원.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

0: 투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교.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You will always be my girl.
8: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극곡 스탠딩 에그입니다. 여름밤에 우린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

0: 1932-771-1932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 아까 일부의 계룽달빛님이 청해 주셨던 네,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남편과 단둘이 처음으로 캠핑이라는 걸 왔습니다. 아, 캠핑이 이런 거군요. 아하, 탄도항 근처 캠핑촌이고 지금은 10시 매너 취침.

0: 시간이라 텐트 속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더 놀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은데 규칙을 지켜야 하네요. 캠핑 너무 재밌어요. 텐트 안에서 남편과 둘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오고 싶네요. 네, 들으셨죠? 남편분도 꼭 네, 자주 다녀오세요. 4532번으로 글 남겨주셨네요. 네, 아직 깨어 계신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6: 여행.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한경일의 내 삶의 반 760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서문탁의 사슬 그리고 더 크로스의 Don't Cry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꿈음을 듣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계속 들으셨는데 첫 참여이신가요? 와... 그때는 항상 퇴근하면서 힘든 하루 끝에 많은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저도 그때보단 여유가 생겼고 DJ님도 그때보다 지금 여유가 생긴 듯합니다. 그래, 그렇게 들리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같은 시대를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난 것 같아 동질감을 느낍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울진 구산해수욕장 캠핑장에서 아주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하 아빠님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앞으로 뭐 첫 번째 참여가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또 수월하니까요. 한 번씩 안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드디어 포켓 라디오를 샀어요. 213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일하는 곳에 원래 라디오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불편하던 차에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하나 구입했습니다. 감성 돋네요. 음질은 뭐 생각보단 별로지만 너무 편해요. 아날로그식으로 도르륵 도르륵 거리며 맞추며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알바하는 곳에 놓고 오늘은 퇴근하는데 가져가요. 집에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차에서 틀어놨던 라디오 지직거려서 못 듣고 결국 꺼버리는데 들릴지 모르겠어요. 도전해봅니다. 아, 사진 보내주셨어요. 주차장에서 차에서 안 들리셨으면 이것도 안 들리실 것 같긴 한데. 아, 귀엽네요. 진짜 미니 라디오네요. 음질은 생각보다 별로지만 그럼에도 아주 큰 만족도를 가지고 잘 듣고 계신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애쓰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수업도 없고 남편도 오늘 쉬는 날이라 파주로 바람 쐬러 다녀왔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뭉게뭉게 흰 구름도 예쁘고 바람도 선선히 불어주니 더없이 나들이하기 좋은 날이더라고요. 근데 맛집을 가도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도 나오면서 똑같이 하는 말이 애들 시험 끝나면 주말에 같이 또 오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아이들 크면서 둘이 데이트하는 것도 좋은데 또 부모인지라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429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쵸. 또 같이 오면 언제 우리 둘이 또 한번 오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또 둘만 부부끼리만 가 있으면 또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시고 꼭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이 노래는 443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K-윌의 노래입니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곡이었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949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와, 3년 넘게 들었는데 오늘에서 출첵 37회. 경이로운 숫자네요. 그저 듣는 거에만 올인했던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오늘은 도경수의 팝콘이 듣고 싶습니다. 일 끝나고 집 가는 중인데 상큼한 곡이라야 발걸음이 안 무거울 듯해요. 잘 들으셨나요? 네. 출첵을 몇 번 하셨든 이렇게 매일 자주 놀러와 주시는 것에 그저 감사드리네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이어드린 곡은 화사의 노래였어요. So cute 보내드렸습니다. 4894번으로 글 주셨네요. 늦은 나이에 유학 준비를 하게 돼 대학 졸업 후 거의 15년 만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 공부하려니 힘도 많이 들지만 대학생 때 공부하며 들었던 꿈꿈을 들으니 꼭 대학생 때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기분이 나요. 매일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15년 만에. 근데 저는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뭐 나이나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전 동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 그냥 어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네, 반강제적으로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주 최고의 조건으로 공부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응원 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비에 저희 텃밭 아이들이 잘 버틸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햇살이 쨍해서 다 같이 신나게 햇빛 샤워를 했습니다. 특히 수박은 하루가 다르게 익어가는 모습에 매일매일 눈도장 찍는 재미가 있어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텃밭에 수박을 키우셨어요? 와, 어렵지 않나? 제법 크고 오, 실었네요.

토마토도 그렇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흐뭇하니, 우리 구멍님 오죽하실까 싶네요. 이 노래는 신청곡 한곡더 보내드릴게요. 아까 노스텔지어님이 청해주셨어요. 자화상의 노래입니다. 나의 고백.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0: 단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조규찬의 서울 하늘, 박기영 흐르는 강물처럼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 오늘 마지막 곡은 손디아 김준희의 음성이에요. 외딴 길에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 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5090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자취하는 딸아이에게 수박을 먹이고 싶어서 잘라서 가져가는 중입니다. 수박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가운데 부분만 모아서요. 그 옛날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친정엄마를 닮아가네요. 감동이죠. 세모나게 수박을 잘랐을 때 가장 윗부분, 거기가 가장 아삭하고 달달하니 제일 맛있잖아요. 그걸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니. 아니, 그 부분만 모아서 가져다 주신다니 정말 찐사랑 인정이네요. 기꺼이 수박 가운데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래도 우리 한 사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바로 나 자신이요. 주위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날 위해 남겨둔 달디단 수박 한 조각 같은 시간,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26일이네요. 금요일. 최강희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소울 중에서 존 바티스트 It's Your Light였습니다. 달디 달디 달고 달디 단 최영음. 최영음. 잘 오셨습니다. 5090님은 아마 따님이 혼자 사시니까 더 짠하고 수박은 또 혼자 살면 잘 먹기 정말 힘든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 챙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들 다 이러시죠. 수박도 제일 맛있는 부분 골라서 우리 주시고 생선도 가시 발라서 살만 주시고 치킨 먹을 때도 닭다리 양보하시고 짜장면도 싫다고 하시고 영화 넘버원 보고 나왔을 때처럼 엄마 보고 싶어지시죠? 네. 강디 조금 전 친정엄마랑 통화하면서 서로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주 생신이라고 고향 가서 한 주 있다고 오라고요. 벌써 기다려지네요 하셨어요. 소나무모님. 이야 정말 기다려지네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정말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길 정말 바라봅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모님 한번 먼저 잘 챙겨보기로 해요. 여러분 금요일인데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주말에 영화 볼 계획은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뭐 보실 거예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문자메시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좀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프렌치 수프, 타이스의 명상곡, 그리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은 7919님 신청곡이었어요. 걷기 좋은 오전입니다. 강희님을 친구 삼아 공원을 걷고 있어요. 특히 지금 걷는 이 길이 너무 좋아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클라리넷 협주곡이 흐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로버트 레드포드의 매력적인 눈빛과 아프리카의 광활한 하늘을 나르던 장면도 떠올려 봅니다. 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나무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길이 참 이쁘네요. 네, 하이드파크님 몽수아 강희님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해서 너무 시끄러운데 마침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 나이스라고 하셨습니다. 3600님 날씨가 좋네요. 이런 사소한 풍경을 챙겨보는 것도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체험에서 한 시간도 그렇습니다. 모니의 로망님 엄마가 싸주는 호박쌈 먹고 싶어요 하셨고요. 6835님 강디 저 오늘이 생일인데 오 6835님도 26년

626이 생일이세요. 우리 문 PD님도 오늘 생일이신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두 분 또 오늘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오프닝이 꼭 축하받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나이 들었나 봐요. 오늘만은 소중한 나를 위한 가운데 수박 한 조각 같은 하루를 꼭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강디. 사랑해요 채영음 하셨습니다. 오늘 달디단 수박 한 조각 같은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초의 법칙님. 네, 어제 좀 축구 보고 속상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 들이켜고, 네, 나도 최강이, 또 보셨군요. 한강 물놀이를 다시 보며 마음을 진정시킨 어제였어요. 기분 좋아지는 강디의 목소리와 모양을 바꿔가는 구름멍을 하며 한 시간 함께해요 하셨고요. 오늘 금요일 되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처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좀 하루 이틀 앞당겨서 평온을 즐기시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7522님도 오늘 성공 너무 좋습니다. 흐트러지고 헝클어진 마음을 신기하게 풀어줍니다. 이래서 음악을 듣나 봅니다. 아 좋네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다 용서되고요 다 사랑으로 감싸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주말을 하루 이틀 앞당긴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음악이 주는 힘이죠? 네. 노래 듣겠습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호세 곤잘레스 스텝 아웃.

0: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1: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2: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3: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4: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5: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방금은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광고였습니다. 들으셨던 곡은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호세 곤잘라스 스텝아웃에 이어서 빅이어 중에서 콜드플레이 비발라비다였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왜 이렇게 삭발리기가 한창이에요? 아, 짱바님이 미용실 갈까 한다고 올리셨군요. 머리카락 좀 정돈하려고요. 시원하게. 가끔은 삭발하고 싶은 충동이. 여름에 삭발하면 시원하겠죠? 월터의 상상처럼 상상만이라고 하셨더니 밑에 이제 댓글로 삭발 정말 한번 해보세요부터 삭발 해봤는데 좋아요? 했던 머리 중에 만족감 1위 삭발 도토리님이. 아마 도토리님은 저 도토리님 얼굴을 알잖아요. 우리 그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삭발. 두상은 제가 모르지만 뭐 어울리시는 분 중에 근데 삭발 어울리실 분들이 있을까? 많이? 짱바님 삭발 하시면 저도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네, 우리 피디님 손사래를 치신다요. 네, 삭발. 전 두상이 이쁘진 않아요. 개성이 있어요. 굉장히. 네, 공을 굴리다가 어디 살짝 멈춘 것처럼 한쪽 면이 살짝 이렇게 살짝 평면. 네, 그렇습니다. 가끔 내 머리통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내 머리통은 어떤 모양일까? 네, 또박이님, 뭔가 오늘 날씨와 딱인 듯한 곡들이네요. 평화롭고 기분 좋은 게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네, 아까 평온한 음악들 나갈 때 보내주신 글인 것 같아요. 6361님은 전 오늘 블루스퀘어에서 빌리 엘리어트 보러 가요. 반백살에 시작한 발레 때문에 그런지 더욱 기대돼요. 반백살에 시작된 발레? 오, 발레를 시작하셨어요? 반백살이면은 쉰쯤 되셨나요? 아니면 마흔아흔 뭐 이렇게? 오, 네, 발레 시작한 지 얼마 되셨나요? 궁금한데요. 요즘 주변에 발레도 많이 해요. 저도 자세 때문에, 자세에는 발레가 참 좋죠? 발레 참 해보고 싶은 건 참 많고. 근데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또 우리 영화 같은 거, 시리즈,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모든 걸 다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오타쿠처럼 뭔가 하나 깊숙이 빠져들려면 사생활은 포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그 얼마 전에 오마이걸 미미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이제 밈타쿠라는 그 별명이 있어요. 만화도 엄청 좋아하시고 좋아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동경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에 빠져들 수 있느냐 여쭤봤더니 약속을 다 잡으면 안 된다고. 잡힐지도 모르는 약속까지도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차단하냐 그랬더니 내일 약속 있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하더니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내일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그 내일 그 만화책을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모든 것은 선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뭡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란 다 가질 수는 없는 법. 수상한 그녀 중에서 장미여관의 나성에 가면 네 청해 주셨어요. 누가 청해 주셨냐? 네, 누가 청해 주셨는지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헤이주디님이 네 청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87 생신을 축하하면서 국제시장에서 한 곡 청해 봅니다. 국제시장을 보면 꼭 우리 할아버지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북에서 홀로 내려와 온갖 고생하며 가족을 이룬 할아버지. 개봉 당시 온 가족이 가서 봤는데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들려주시면 올 할아버지랑 같이 들을래요. 제가 레인보우 앱 깔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할아버지 87 생신 축하합니다. 진심으로요. 네, 김슬기 장미여관이 부릅니다. 아, 이 곡을 헤이주디님이 청해 주신 거예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전에 수상한 그녀 중에서 장미여관의 나성에 가면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0047님 삭발사진 올려주셨어요. 난 했지롱 하셨는데 어,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이거 갓 삭발하신 건데 너무 궁금한데요?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어떤 이유로 삭발을 하셨나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끝곡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의 끝곡은 더 비니 버블 중에서 레니 크레비치입니다. It ain't over, it's over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SNS를 보고 뉴스를 찾게 됩니다. 특히 숏폼, 짧은 영상들을 계속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10분, 20분이 훌쩍 지나가 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런 문구가 떠요. 스크롤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겠어요? 라고요. SNS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휴식을 취하라는 알림이 뜨는 겁니다. 이 휴식 기능이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멈춤을 필요로 한다는 거겠죠. SNS의 휴식 기능에서 10분, 20분, 30분 가운데 원하는 알림 간격을 선택할 수 있대요.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팝업 창이 뜨고요. 심호흡을 하거나 노래를 들으라는 등의 문구가 보이죠. 이런 휴식과 멈춤은 일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뭔가를 쉬지 않고 계속하면 머릿속은 지치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피로가 쌓이게 되죠. 중요한 건 의식적인 멈춤인데요. 스스로에게 가끔 물어보세요. 지금 잠깐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Moon River, 아서 피들러가 주연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휴식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SNS가 먼저 알림을 보내줄 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멈춤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일상의 리듬도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요. 저도 연습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계속 피아노를 치는데 음악이 나아지지 않는 느낌. 그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다른 걸 하고 환기하고 이러고 돌아오면 신기하게도 아까 안 되던 부분이 되는 그런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도 그렇지만 머리도 쉬어야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불금인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잠깐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 멈춤이 오히려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건반을 위한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가운데 세 번째 곡 사라방드를 안드라스 휘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비나 리더 빈의 노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5664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드디어 LA에서 딸이 한국에 왔습니다. 2주 동안 머물러요.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가 집에 왔어요. 역시 엄마가 있는 집에 오니 너무너무 좋다고 하네요. 있는 동안 엄마가 해주는 집밥 마음껏 먹고 간다고 합니다. 엄마인 난 너무 신나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서른이 훌쩍 넘은 자식도 엄마에겐 역시 그저 마냥 어리게 보이는 아이 같네요. 하셨어요. 김옥혜님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아, 이 사연 읽어 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비엔나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렇게 잠깐 한국 나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꿀 같았는지, 다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은 정말 이렇게 시한부처럼 카운트다운 하면서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엄마가 최고죠. 그래요. 서른이 넘어 뿐만 아니라 아마 50이 넘어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라시아키오 피앙가 듣겠습니다. 나를 울게 내버려 두어 울게 하소서라는 번역으로 되게 익숙하죠.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 그리고 윌리엄 크리스트가 지휘하는 레자르 플로리스상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헨텔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울게 하소서 라시아키오 피앙가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의 노래와 윌리엄 크리스티가 주연한 레자르 플로리상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강소영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2021년 4월부터 함께한 소설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달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멈춤, 일시 멈춤이겠죠? 같은 책으로 다른 공감을 나누는 한 달에 한 번 바쁜 일상 중 숨 쉴 틈이 되어준 시간이었답니다. 잠시 후 같이 모여 브런치와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책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각자의 인생책 한 권씩을 들고 기념 사진을 남기려 셀프 스튜디오도 예약해놓았답니다. 그동안 함께 읽고 나누어준 우리 소설 모임 소공녀 멤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잠시 쉬러 가지만 책으로 이어진 인연 가늘고 오래 계속 이어보아요. 아 그리고 정원님의 인생책도 문득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좋은 모임이었군요. 그래도 또 2021년부터 이렇게 오래 했으면은 잠시 쉬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책요. 아유 너무 힘든 질문이에요. 글쎄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문학에서는 저는 고 최명희 작가의 혼뿔 인생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삶을 아주 깊이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이고요. 세계 문학에서는 저는 제가 그 독일어를 했잖아요. 그 헬만

헤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헤세이 뭐 데미안도 좋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으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성과 감성, 또 이렇게 수도사와 예술과 정신과 육체라는 두 삶의 방식을 대비한 소설인데요. 저에게는 인생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근데 말하는 동안에도 또 다른 책들도 막 떠오르네요. 한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신달자 시인에게 들은 적이 있다. 시인의 아버지는 양조장을 하는 부자였는데 아내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한다. 시인 역시 가정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랐는데 대신 그에게는 어머니의 강력한 사랑이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시인은 이렇게 묘사했다. 소풍에 가서 작은 밤토를 하나 주워왔는데 어머니가 그 하찮은 것을 받아들곤 내 자식이 주운 밤이다. 얼마나 잘생기고 큰지 내 자식이 이런 왕밤을 주워왔다 하며 경탄과 자랑을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매번 자식의 일을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셨다. 시인은 그 어머니의 힘으로 살았다고 했다. 내가 지금 밤토리여도 어머니에게는 왕밤이다. 나는 찌그러질 수 없다. 좋은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다. 내가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속이 뒤집어질 때 폭풍이 좀 가라앉으면 시인의 밤톨과 왕밤을 생각한다. 저 아이가 밤톨을 가져와도 나는 왕밤으로 받자.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일이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쉽다. 아이가 가져오는 것 중에 이쁘고 기특한 게 많다. 종이접기로 카네이션도 가져오고 손편지도 가져온다. 6년 내내 쓴 일기장과 독서록도 나쁘지 않다. 삐뚤삐뚤한 아이 글씨마저 다 기꺼이 왕밤으로 칠 수 있다. 그러던 아이가 중학교부터는 예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을 가져온다. 이제 편지나 그림을 가져올 일은 없고 성적표만 가져온다. 밤톨 중에서도 썩어가는 밤톨을 받아들고 장하다, 이것이 내 자식 왕밤이다, 동네 사람들 다들 보시오 할 엄마는 없을 것이다. 이게 밤이냐, 내다 버려라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세상과 나는 같이 반성해야 한다. 왜 각자의 밤톨을 줍게 기다려주지 않나? 왜 한 종류의 밤톨만 주우라고 하나? 세상이 힘이 세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나는 왜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나? 한심하게 바라보았나? 그 밤톨이나마 쥐고 오는 손길은 바들바들 떨렸을 텐데, 너도 속상했을 텐데. 나중에 나는 성적표 구경은 하지도 못했다. 엄마가 싫어하니까 아이는 제가 지은 밤톨을 내다 버렸나 보다. 그게 두고두고 미안하다. 밤톨과 왕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해주지 못한 것이.

오블라디 오블라다 킹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남인애 교수의 책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믿어주는 것만큼 뭘 하든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랄지 기분 좋은 상상이 됩니다. 밤토를 왕밤으로 받아준 그 신의 어머니의 이야기 참 마음에 남죠. 그 사랑이 신을 평생 버티게 했다는 것. 어떠한 화려한 지지보다도 더 깊은 힘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적표를 아이가 주어온 밤톨로 보는 것은 어떤 일일까? 사실 밤톨은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탐색하면서 발견한 거고 그 선택과 눈길 자체가 이미 아이만의 것이잖아요. 성적표는 아이가 고른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위에서 매겨진 숫자니까 그걸 왕밤으로 받아줘야 한다기보다는 성적과 무관하게 아이가 주어오는 진짜 밤토를 그 아이만의 관심과 감각과 마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모님의 그런 어떤 인정과 칭찬은 아이에게 그것이 너무 무분별한 또 뭐 칭찬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만 그 큰 사랑을 함께 느끼면서 아이가 그런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은 아마 살아가는데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우님. 좀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네 집에 잠깐 갔다 왔어요. 언니가 맛있게 김치를 담아줘요. 김치통 갖다 주고 오는데 하늘은 파랗고 예쁜 구름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들었던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가사가 생각나서 웃었어요. 정원님도 이 노래 아시려나요? 햇살은 몹시 강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함께하며 더위도 날려보내고 상쾌하게 두 시간 함께하며 시원한 행복 충전하려 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또 말씀 주시니까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까 동일님도 구름 예쁘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금 하늘 색깔과 구름이 예쁘네요. 그 노래 당연히 알죠. 가수 정수라님의 아 대한민국 가사가 정말

덥죠. 그래요. 오늘 또 아직까지 하늘 구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올려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비발디의 두데이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모리스 앙드레와 니콜라스 앙드레의 트럼펫 듀오 그리고 장피에르 벨랭겐이 지휘하는 노르망디 앙상블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데이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모리스 앙드레와 니콜라스 앙드레의 트럼펫 그리고 장페르 벨렌겐이 지휘하는 노르망디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드럭님이 헤르만 헤세 좋아하시는 것도 영화 취향도 비슷한 것도 막 정원님과 비슷함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나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기분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드럭님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군요. 혹시 그 영화도 보셨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화인데 독일 영화예요. Das Leben der Anderen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말로는 타인의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예요. 혹시 안 보셨으면 그것도 한번 보세요. 왠지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2003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컴플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너 프린츠 분들리시의 위너 리더를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음반의 세 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곡은 Ich kenne ein kleines Wegel im Helenantel. 우리말로 하면 나는 헬렌의 계곡에 작은 오솔길을 알고 있다네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루돌프 크르츠살의 작품인데요. 비날리스 특유의 소박하고 서정적인 정취가 잘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있습니다. 헬레네 계곡은 빈 남쪽의 아름다운 계곡으로 오래전부터 그 빈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러 찾던 곳이에요. 이 노래는 그곳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는 평화로운 풍경과 자연을 향한 애정을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프리츠 분덜리히는 이 곡에서도 과장하지 않고 마치 오래된 추억을 들려주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빈의 풍경을 그려내는데요. 자, 분덜리히의 노래를 따라 헬레네 계곡의 조용한 오솔길 함께 걸어볼까요?

아, 노래가 좀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막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비날리더 비엔나의 노래 가운데 아, 나는 헬렌의 계곡의 작은 오솔길을 알고 있다네. Ich kenne ein kleines Wegel im Hellenental.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저의 인생 책으로 아, 나르티스와 골드문트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지화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그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독일어 원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나르티스 운 골드문트라는 제목인데요. 아, 어쩌면 지화사랑으로 많은 분들에게 더 익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약간 그렇게 번학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나오는 주인공의 나르치스가 이성, 뭐 정신, 지성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골드문트는 감성, 뭐 예술, 사랑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라서 딱 상징적으로 지와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됐던 모양이에요. 많은 분들 읽으셨죠? 에세이 뭐 좋은 책들 너무 많죠. 유리알 유희도 있고 데미안을 가장 먼저 중학교 때 읽었는데 중학교 때 읽고도 뭔가 좋은 듯 어려운 듯 했는데 대학교 때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말터 보이킨스 클라리넷, 제임스 콘론이 지휘하는 로트르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에르네스토 디 쿠르트스의 Non ti scordadime, 나를 잊지 말아요.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 7월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세일, 강남 합창단, 또 이탐구가 주연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앤더슨의 썰매 타기,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곡 첫사랑, 마중 등을 들려주죠.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광현 지휘의 오케스트라 M,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죠.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자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 무대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해외 유수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무대죠. 3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참여하는데요. 7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이천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여름에 듣는 이 겨울 음악, 크리스마스 음악도 아주 신선하고 즐겁네요. 릴로이 앤더슨의 썰매 타기 보내드렸습니다.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음악 드라마 많이들 봐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저 특별한 음원 준비해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셨던 분도 계실 텐데, 2023년 7월에 열렸던 CBS 기획 공연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콘서트가 있었죠. 그때 이 곡을 연주했었어요. 조지 걸쉰의 I Got Rhythm을 연주했었는데, 그때 그 I Got Rhythm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 솔로 인트로를 재즈적으로 제가 연주를 했었고요. 이어서 테너 정호윤 씨와 소프라노 서선영 씨가 함께 노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음원을 한번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때 연주했던 라이브 음원으로 재즈 인트로를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노래하고 존 맥글린 씨와는 뉴 프린세스 시어터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렇게 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지거든요. 재밌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재밌는 음원이었죠. 먼저 제 연주로 재즈 인트로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악보를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가 만들어주셨어요. 아주 멋지게. 저는 연주를 했을 뿐이고요. 그 악보를 써주신 조윤성님. 아유, 다시 들으니까 정말 인트로가 멋지네요. 그리고 이어서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노래한 I Got Rhythm. 존 맥클린이 주연한 뉴 프린세스 시에스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유, 오늘 신나는데요.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육개장반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임경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런 글과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요즘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국의 참교육을 그렸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관심이 가서 안타까운 마음과 때론 통쾌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아직은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추억하게 해주는 따뜻한 학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담임선생님께서 올린 글에 가슴이 따뜻해져 나만의 음악 앨범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자, 그럼 임경선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여 아이들과 야외 활동을 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비까지 그쳐주면서 운동장에서도 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소외되는 친구 하나 없도록 자연스럽게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술래 안 해본 친구 있어? 아무개 술래 안 해봤어? 야, 그럼 술래를 아직 안 해본 아무개가 이번에는 술래를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노는 아이들. 혼자 앉아서 모래놀이를 하던 친구를 크게 불러 함께 놀자고 하는 아이. 누구 하나 빠지지 않도록 다 같이 얼음땡 놀이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손을 내미는 아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저에게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육개장반 사랑해. 육개장, 6학년 4반의 개성 있는 아이들과 장유진 선생님 반 담임 올림.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감사하며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는 우리 담임 선생님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가운데 도레미송 줄리 앤드류스와 아이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참 따뜻했어요. 순례를 아직 안 해본 친구를 챙기는 아이, 혼자 앉아있는 친구에게 또 손을 내미는 아이, 또 담임선생님이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글로 남겨주셨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이들의 따뜻함을 알아봐주는 눈이 있어야 그 마음이 더 환하게 자랄 테니까요. 육개장반이라는 이름도 참 재밌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랑도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임경선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며 엄마가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4명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중 한 친구의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친구들끼리 영화 관람비, 점심 식사비, 팝콘과 교통비를 3명의 친구가 나눠 내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한 친구는 영화표 4장을, 한 친구는 점심을,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정경화의 바이올린,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이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가요. 그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그런 친구를 배려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쁘네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제 연습하는 스튜디오 근처에 한식 뷔페집이 있어서 간단히 거기서 점심을 혼자 먹으려고 갔는데 한 중학생들, 남자아이들 넷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뷔페 식당이니까 특성상 들어오면서 미리 계산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에는 식사를 안 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넷이 왔는데 세 명의 학생이 그냥 앉게 해달라고, 얘 안 먹고 옆에 있기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심 많은 주인분이 그러라고 앉으라고, 그렇지만 식사는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앉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옆에 앉아 있어서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앉더니 그 세 명의 학생은 음식을 풀어 이제 갔는데 남은 학생이, 저는 밥을 혼자 먹고 왔기 때문에 안 먹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음식들을 보더니 폰을 열어서 뭐 엄마한테 카톡을 하는지 해보더니 망설이는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액을 한번 다시 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 친구가 점심을 안 먹었구나,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주고 싶은데 또 아까 전에 그 아이들처럼 혹시나 또 그 친구들 앞에서 마음이 오히려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고민하다가 그냥 나오면서 계산대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저 학생 거를 지불할 테니까 같이 먹으라고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 넷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저한테 90도 폴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런 배려를 하는 마음을 그런 또래 친구들이 함께 가졌다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따뜻한 사연이네요. 자, 임경선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친절 도우미상. 위 친구는 우리 반의 어렵고 힘든 일에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고 돕는 예쁜 마음씨로 우리 반을 행복하게 빛내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육개장 반에는 우리 반 어워즈 시상이 한 번씩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고 상장과 부상은 반장이 직접 준비해 시상을 합니다. 수업 적극상, 작은 직업 열심히상, 친절 도우미상, 줄 잘 서기상, 성실상, 바른 자세상, 재미있어상, 댄스킹상, 말 예뻐상, 청소 깔끔상, 급식 냠냠상, 하이상, 인사성, 발표 짱상. 또 어떤 상들이 있을지 매달 이어지는 어워즈 시상이 기대가 됩니다. 매일 아침을 기분 좋게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님들께는 아름다운 아침상을 드리고 싶네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칼림바로 이 곡을 연주했었는데 그 느낌이 비슷한 이 곡을 신청합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아이네 클라이네 낙트무직 작품번호 QL번호 525 가운데 3악장 메뉴에토 알레그레토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 이 곡을 칼림바로 연주했다고요? 아유, 너무 재밌어요. 줄 잘 서기상, 급식 냠냠상, 말 예뻐상. 아,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름들인데요. 이게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마다의 빛나는 부분을 찾아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게 저는 그 성적표보다도 더 귀한 밤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얼마나 저마다의 귀한 밤톨들이 있습니까? 그런 밤톨들을 왕밤으로 이렇게 칭찬해주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계셔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겠죠.

림경선님 오늘 사연 읽으면서 저는 참 내내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이 학교 이야기가 늘 걱정스럽게만 들려오는 요즘 이렇게 또 서로를 알아봐주고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 그 따뜻함을 놓치지 않고 글로 남겨주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사실 문제는 어디나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문제만 들여다봐서 또 모두가 뭐랄까요? 아름다운 부분들이 또 놓쳐지는 것 또한 아쉽긴 해요. 안타깝긴 해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데는 그런 어른들이 먼저 그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우리 육개장반을 사랑하는 담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선생님을 신뢰하는 우리 학부모님, 우리 임경선님, 그 믿음의 온도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에게도 우리 모든 아당님에게도 참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자, 나만의 음악 앨범에 사연 채택되신 임경선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세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작은 구름님이 사연 보내오셨었는데 성적표는 성장력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58등이었는데 대학은 관악산에 있는 대학 단과대학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어릴 때잘 뛰어노는 게 최고죠라고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귀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조기 교육에 너무 교육열이 과열돼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열심히 뛰어놀고 또 관악산에 있는 명문대학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이렇게, 이런, 시절이 참 좋았는데 말이죠. 그래요. 조금은 우리가 또 모든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베르트의 가곡, 엘큐니시, 마왕 듣겠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네의 노래, 그리고 안드레아스 헤플리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합니다.

0: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뭐 노래도 멋있지만 이 피아노 파트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옥타브 연타가 정말 멋진 음악이죠. 이게 또 시번호는 328인데 오프스 번호로는 1번입니다.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가장 먼저 출판이 된 작품이죠.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안드레아스 헤플리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장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3496번님이 사연 전해 오셨는데요. 아침에 소개된 사연과 정원님의 에피소드까지 제가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음악은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진행하시는 목소리도 편안하고 청취자분들의 사연들까지 듣다 보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니까요. 저도 그럼 한 가지 살짝 말해볼게요. 저는 어린이 병동에 후원을 시작했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더 금액 키워가며 기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음악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신 거는 자랑 삼아서가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점점 더 전염이 되거든요. 좋은 전염. 자 신청해 주신 곡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박선홍님도 또 좋은 사연 보내오셨어요. 딸 하원이 중고 6년간 학교 화장실 청소 자원에서 해서 또 친구들에게 소외당한 친구와 같이 밥 먹기 선생님과 친구들이 추천해서 선행상을 20번이나 받았다고 제 딸이지만 너무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고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아 성적표 좋게 받아오는 것보다 이렇게 커가는 자녀를 보면 더 흐뭇하고 뿌듯하지 않나요?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부모님들. 자 끝곡 아까 전에 3496번님이 신청하신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중에 왈츠 2번을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화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도 아무런 자랑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도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주하게 하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주와 같이 되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전승현의 음성으로 실로암 샘물가의 빈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544장 찬송 울어도 못하네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백현준, 김미경, 국립합창단 함께하는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찬송 김승철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황화자의 음성으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정서불안이 있으신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머니 송권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셨고요. 4240번께서는 저희 자녀들에게 새 생명 주옵소서, 딸과 아들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셔서 두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기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꼭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딸기님께서는 오늘부터 남편이 일 갑니다. 오전만 교육받고 오는데 주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고질라님께서는 본향을 향하네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이 저작권 문제로 방송을 해드리지 못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주마마님께서는 피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더불어 신청하신 요배 고백은 그저께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때 못 들으셨을까요? 꽃마리님, 구역장님 림프절 방사선 치료 과정에 주님 도우시어 회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적의 하나님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이어서 주리의 치유의 노래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뉴의 주 앞에 서울 테트라합창단의 곡 1부의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JL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한홍재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7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2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에스겔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오늘은 연약한 인생이 의지해야 할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예언보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소망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환호했습니다. 당장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강대국인 애굽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전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겉으로는 강대국 같아 보이나 사실은 갈대와도 같은 허약한 애굽을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보다 그 고난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을 찾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처하게 되는 고난에는 자녀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의 도움을 찾아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부딪히며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특권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멀리하고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재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계민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아이노삽창단의 곡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0: 선물도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파란 하늘님, 샬롬. 새벽에 처음 들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이럴 때는 안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러네요. 오셔서 저는 반갑지만 마음이 복잡했던 일 그냥 싹 다 잘 정리되고 기쁜 마음으로 가뿐하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은님께서는 마지막 항암 잘 끝내고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수많은 고비와 위기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당신이 제 곁에 계셔 지켜주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갈 길은 많지만 희망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일단 항암 마지막까지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건강해지실 일 남은 거죠. 그렇게 주님 손잡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김용태님, 오랜만입니다. 그냥 출첵만 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문자 올려주신다고 모두들 좋고 이쁜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JMH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0702번께서는 확실히 새벽 출근길은 선선한 기운이 남아있어 걷기에 좋네요. 여름 내내 딱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6월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7월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명수님, 어머니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술 완치되시길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님께서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추도예배 드리러 다녀오신다고 오가는 길 인도하소서 보내주셨고요. 민똘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킹콩박님께서도 역시 처음 글을 올려주셨고요.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하신 가을 햇살 그리고 나님도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님, 노래하는 웅이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배영호, 존영의 찬양, 새롭게 하소서를 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고요. 신예숙님 신청하신 소리엘의 좋았더라 함께 할게요.

물총새에 불이 붙고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 되듯 모든 피조물은 한 가지 같은 일을 한다. 각자 내면에 거주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보낸다. 더 있다. 의로우신 그분은 의를 행하고 은혜도 지키시니 그 모든 행위가 은혜롭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수만 곳을 다니시며 아름답게 논이시기 때문이다. 자기 눈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버지에게 아름답다.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물총새가 하늘을 날 때 그 빛깔은 불이 붙은 듯 선명하게 빛난다고 하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영역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건은 왜 이렇게 자주 맡기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소리

0: 요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라락 여름 이불이 몸을 스치는 소리, 똑 똑 원두 위로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 창밖 화단의 작은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스쳐 서걱거리는 나뭇잎의 소리까지 주말 아침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긴박하기만 하던 알람 소리 대신에 이런 다정한 소리들을 듣고만 있어도 일주일 내내 팽팽했던 마음의 모서리가 둥글게 깎이는 것 같죠? 평일에는 놓치고 살았던 이 평화의 소리들을 담뿍 담아내는 아침 보내시길 바래요.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Good Music Station CBS FM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샤랄랄라님, 반갑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평화가 가득한 찬송들이죠.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태안에서 듣고 계시네요. 축복이 할배님, 그리고 6529님은 문경에 계십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려요. 산속은 짐승들도 비가 오면 조용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비멍하니까 좋네요. 애청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리는데요. 우선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군요. 7583님, 쾌유하시고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네요.

폴 발로쉬의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타미 워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이 곡, 이 버전으로 신청하신 분은 7583님이었습니다. 와, 농사 지으시는군요. 하지 감자 수확하신대요. 사랑꾼님. 그쵸, 감자는 이맘때 하지 감자가 제일 맛있죠. 루치아노님, 한 주를 청주에서 지내고 서울 집에 와서 듣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정말로 어메이징하네요. 위례 산책길이 더 아름다운 아침. 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사님은 베트남에서 듣고 계세요. 레인보우로 하롱베이에서 듣습니다. 어머나, 회사 동료 3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하게 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힐링의 시간 보내고 있죠. 와, 회사 동료들 30명도 넘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리 아이들 없이 어른들끼리 움직이는 거여도 또 좀 앞장서서 인솔하는 분도 계셔야 하고 일정 짜고 조율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잘 여행 떠나시게 되어 다행이네요. 하롱베이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대학생쯤인가 대한항공 광고에서 하롱베이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평화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갔을 때 진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죠. 이천사님도 최고의 시간 보내고 힐링의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릴리 오브 더 밸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언어에 온도가 있습니다. 얼굴과 삶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과 섬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사랑, 찬양, 위로, 감사, 축복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 믿음 온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부화합니다. 온도는 다른 이에게 전파됩니다. 마치 따스한 커피를 마시면 커피 온도로 몸이 따뜻해지듯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따뜻해집니다. 시체는 주변의 온도와 자신의 온도가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신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삶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한층 더 복의 통로가 돼갑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정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온도.

문자 뒷자리 850이 쓰시는 분, 교회에서 뮤지컬 예배를 드리셨대요. 오래전 프랑스 위그노 여인들의 예배와 찬송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싶더라고요 하면서 웨이 메이컬,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하셨고, 최은정 님도 영화 신의 악단에서 들었던 웨이메이커 듣고 큰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그쵸.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상관없이 CBS의 많은 애청자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는 노래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주말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Marching to Zion,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교회에서 뮤지컬 예배를 들으셨다는 분의 사연을 읽고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은 이 노래를 틀어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All for One의 Someday 준비했고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노틀담의 꼽추 OST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Someday. 편견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언젠가 오길 꿈꾸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2부 준비하겠습니다.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시작됩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챌린지 품앗이라는 거요. 운동, 독서, 기록 챌린지까지 잘하고 있어.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는 문화가 꽤 활발한데요. 실제로 혼자 하면 슬그머니 미루게 되는 일도 누군가 함께하면 이상하게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품앗이라는 말, 아주 오래된 우리말이잖아요. 예전에는 농사일을 이웃끼리 번갈아 도우며 힘을 나눴는데요. 오늘 내가 도와주면 내일은 누군가 나를 돕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였죠. 요즘 챌린지 품앗이도 다르지 않아요. 일 대신 응원을 나누고 품 대신 마음을 보태는 셈이니까요. 혼자보다 함께일 때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죠. 오늘도 서로 응원하고 좋은 에너지 나누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고요. 주말 아침 행복 챌린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6월 27일 토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오늘 첫 곡은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 프로 시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야!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를 찾아.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캐롤키드 When I Dream 9592님 신청곡이었고요. 4178님 신청하신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론 세로님, 토요일 아침 아이들과 와이프는 늦잠 중이고 저 혼자 눈 떠져서 좋은 노래 듣는데 힐링되고 좋네요. 환희님은 전 침대를 업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을 즐기는 중입니다. 침대는 환희님을 업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유 있는 주말 아침 어디서 뭐 하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5335님 미스터빅의 샤인 청하셨고요. 마놀로님 본조비 You Give Love a Bad Name 신청하셨어요.

알리샤 키스 걸온 파이어, 리아나의 테이크 어바우 5802님 신청곡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6405님, 어머 윤주씨 우연히 라디오를 켰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그리워요. 특히 미다리 아빠 성대모사가 너무 그리워요.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어보렵니다 하셨는데, 네, CBS 개편으로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아침에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6405님은 아마 랄랄라 들으셨던 청취자이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주디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미다리 아빠 성대모사는 조금 지나면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놀랄까봐 제가 요즘 좀 자제하고 있답니다. 방끝님도 윤디 그리워서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6314님, 몸살 감기로 고생했는데 같이 일하시

는 선생님이 몸보신하라고 아프지 말라고 전복 보내주셨어요. 제 손으로는 전복을 사본 적도 없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니 행복하고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솥밥이랑 숙회해서 잘 드셨대요. 경미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김동률에 감사 청하셨는데요. 대청도님 신청하신 성시경의 두 사람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음악이 좋아요. 이렇게 구름이라는 아이디로 주셨는데요. 9살 꼬마가 보냈다고 엄마가 뒤이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9살 꼬마도 좋아하는 마음 편해지는 세 곡, 성시경의 두 사람, 김동률의 감사, 그리고 이적의 다행이다까지 함께 하셨어요. 토요일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자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0: 은치고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3707님 신청곡이에요. 아바의 Move On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퀸의 Somebody to Love, 오도 이초님, 김해 시골에서 주말 아침 시작하신대요. 오늘 2부 첫 곡으로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고요. 은혜쌤님, 2부에는 아침 식사하면서 함께할게요. 여유 있게 아침 인사 나누는 이 시간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하셨어요. 토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에이브릴 라빈의 이매진, 그 전에 6901번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레인보우 들으셨습니다. 6901님, 어제 둘째 준서랑 같이 농구를 했어요.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준서가 농구 잘하는 걸 보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개운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보고 있으면 아유 도대체 언제 크나 싶은데요. 문득 와 진짜 많이 자랐네 싶을 때가 있어요. 같이 운동할 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이들 잘 때 누워있으면 와 키가 저렇게나 컸나 하게도 된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1894님 주말 없이 남편이랑 일하는데 싫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즐겁게 음악 들으면서 그냥 합니다. 그럼요. 맨날 좋으면 그게 더 문제예요. 어떻게 맨날 좋아요? 그냥 하는 거 이게 오래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꾸꾸기님이 주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적응됐나요? 하셨는데 김용신 아나운서가 그러셨거든요. 19년 동안 했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적응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합니다. 힘 빼고 1894님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겠죠? 유진희님 신청곡 댄앤쉐이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 그리고 8887님과 함께 들을게요. 도자켓 피처링 시저 키스 미 모어

아들둘 딸하나님 신청곡 토토의 Hold the Line, 전희의 Don't Stop Believing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입니다. 0625님, 아침 일찍 길을 나서 군포에서 서울 사당동으로 탁송 업무하고 창가에 자리 잡고 딱 좋은 해장국 한 그릇 하고 있습니다. 해장국 접하니 어머니 생각도 나는 아침입니다. 식사 후 또 용인 수지로 탁송 업무 갑니다. 바쁜 주말 아침에 잠깐의 여유 챙기고 계시네요. 해장국 든든하게 잘 챙겨 드세요. 노랑병아리님, 오이 50개 사다가 오이지 담아놨어요. 소금, 설탕, 식초만 넣고 쉬운 방법,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편한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저 엊그제 동네 마트에 갔는데 마트 앞에 오이가 이만큼 쌓여있고 열무도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여름 반찬으로 오이지, 열무김치 하시는 분들 많구나 싶었습니다. 여름에는 오이지 않으면 끝장나죠. 맛있겠네요. 조약돌님, 딸이 오늘 남친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조금은 긴장되고 궁금하기도 하시다고. 와, 오늘 좋은 날이네요. 근데 아마 따님의 남자친구는 한 일주일 정도 긴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제 잠 설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잘 대해주세요. 이쁜이님, 만난 떡만둣국 주방 조리 봉사 가려고 준비하면서 좋은 음악 듣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맛있는 떡국 잘 부탁드립니다. 3124님 신청곡 적재의 별 보러 가자. 5023님 신청하셨어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0: 크리스 브라운 위드 유 들으셨어요. 6월 27일 토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2월 27일 토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영화 Sing Street OST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ry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런 순간을 지금 모습 그대로 오래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요즘 유행어 혹시 아세요? 바로 동결건조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엄마를 동결건조시키고 싶다는 표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최애를, 이 시절을 동결건조하고 싶다로도 쓰이죠. 실제로 얼린다는 뜻이 아니라 변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애정어린 마음을 귀엽게 말합니다.